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오산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광암터널부터 사고 처리 중인 송파까지 이어지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부근 5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마무리 작업이 1시간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노우지 분기점부터 7km 구간 막힙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남은일보는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말이죠. 필요할 때만 움직여서 에너지를 아끼며 지내는데요. 참 답답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남은일보에겐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 남은일보를 보고 있으면 가끔 우리도 저렇게 지내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번 주 고작 3일 출근했을 뿐인데 몸은 왜 이렇게 천근만근 자꾸만 뭉그적거리게 되는 건지. 그래도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내일부터 다시 또 사흘간의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엔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말입니다. 빠르게 살아가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가끔은 느린 하루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요일답게 보내고 내일부터는 연휴답게 쉬어보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의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느리게 걷자. 내일 뭐 하지? 계획이 잔뜩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오늘쯤 이 생각 한 번씩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흘이나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멀리 가기는 귀찮고, 집에만 있자니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떠서 그때 생각하려고요. 아, 더해서 아침에 일찍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나무늘보처럼 느긋하게 움직여보죠. 3983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호형님. 오늘만 지나면 또 한글날 연휴의 시작이네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준호형님 덕분에 현우 PD님 덕분에 행복한 목요일 폭송과 함께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예, 세종대왕님 덕분에 내일 하루 또 저희가 의미 있는 날 맞게 되는데 준호형님하고 현우 PD님 덕분에 행복한 목요일, 저희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목요일 폭송 함께하고 있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6831님 오셨습니까? 함디님, 현우 PD님.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해가 뜨면 금방 햇살이 따가워져. 벌써 더워. 일손을 잠시 멈추고 커피 한 잔으로 쉼하며 복송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곡 어떠셨습니까? 느리게 걷자, 느리게 걷자. 쉬엄쉬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산멋쟁이주님 오셨어요. 준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도 위켄드 공연 덕좀 봐야겠네요. 둘째는 연휴를 맞아 오늘 월차 내고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갔는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즐겁게 여행하고 있겠네요. 그리 멀지 않죠, 후쿠오카.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부산의 연장선이던데요, 동네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말을 잘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런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아, 유기님 오셨습니다. 아유, 진짜로 나무늘보 되었어요. 유유. 왜요? 10월 첫날 체육대회에서 다, 그러셨군요. 오른쪽 손목 골절로 기부스하고, 폭송 시간에 진료, 엑스레이 찍고 계속 검사 받느라 폭송 실시간 못 들었습니다. 6주간 이러고 늘보처럼 살아야 해요. 쉬어가라는 뜻인 듯요. 쉬셔요. 너무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 잘 쉬시고요. 그러잖아. 10월 말에 싱어춘년 공연 때는 못 뵙겠네요. 먼저 회복이 중요하겠죠. 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얼른 회복하셔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받으려면은. 불편하면 저희가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프로그램. 야, 멋진 친구들 모셨어요, 오늘.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준을 뽑는 2026 콜텍 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 CTCF. 줄여서. 본선 진출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페셜 초대석. 오늘은요, 와, 아까 사운드 체크라고 하죠. 준비하는데 불꽃 튀는 줄 알았습니다. 와, 불 나는 줄 알았어요. 기타리스트 이강민 씨, 박건 씨, 그리고 출연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이시우 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과 멋진 라이브까지 오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려면은요, 라이브로 진짜 이 시간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서 이런 라이브를 볼수 있겠습니까? 3부에서 꼭 함께 해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천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이나 무료 TBS 앱 있어요. 뭐, 그 예전에 앱을 받아놓으신 분들만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 TBS FM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0: 듣고 싶은 노래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선곡표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사진 그리고 공연 정보 우리 방송팀의 뒷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 이쪽을 통해서 사연, 의견, 신청곡 등등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나오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성 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롤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이어서 유지합니다. 우리들의 사랑.

삼촌의 복성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그리고 유재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익숙한 곡들 분위기 좋으시죠?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느리게 사는 것이 게으름은 아니어야 하는데, 분초를 따지는 세상살이에 자칫 뒤처지는 사람이 된 듯하여 퀭한 눈에 나뭇늘보처럼 살아갑니다. 파란 눈, 고양이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느린 하루를 기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없죠? 1302님께서, 아이, 저도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전 지금 일산 호수공원 가보려 합니다. 가을꽃 축제하네요. 저도 느리게 공원에서 가을꽃도 보고, 걷고, 저만의 느린 행복을 맞아보려고요. 야, 오늘 좋겠습니다. 날씨 좋잖아요. 자, 공원에서 가을꽃 보시고, 또 걸어보시고, 느린 행복을 맞아보십시오. 502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함디님. 바쁜 오전 시간, 오늘은 용마산 둘레길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요. 쌓인 낙엽 정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늘은 맑고 깨끗해요. 야, 하늘 봤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안 보이네. 1096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디 현우 PD님. 전 바쁜 시간 오전에 잠시 한숨 돌리며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복숭 출석합니다. 기분 좋은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셔요. 2시간 행복하시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자신 있나? 네! 제 기분이죠. 아, 4636님께서,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충주에서 국어교사하는 친구 따라 대구 간송미술관에 갔었습니다. 아, 간송 정영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손꼽히는 거부였는데 전 재산을 털어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 등 수많은 문화재를 지켜낸 독보적인 분이셨죠. 세종로에 가면 세종대왕님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아, 해례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리. 아, 좋겠어요. 이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쉬는 날을 만들어준 조선어 연구회 가계한 날.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란 잡지를 만들고 가계한 날이 한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글날이 되었다고 해요. 가계한 날이 가계 거교 그렇게 되었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의미. 아, 4636님 직접 재배하신 달콤한 구황작물 잘 도착했습니다. 허리케인 팀에도 잘 전달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말려서 잘 쪄서.

잘 구워서 맛나게 간식거리 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또 달콤할까? 정성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 나미 준비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박상진의 한 번만 더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김상현 1320님께서 야 저는 방금 수업 끝나고 캠퍼스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가는 박성신의 한 번만 더는 어떻게 전해질까요?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듣는 박성신의 한 번만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4030님 저도 출근했습니다. 이제 일 마치고 집으로 고고합니다. 지금 퇴근하시면은 뭐 근무를 어떻게 하신 건가? 야간 근무를 하신 건가요? 피곤하시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집으로 퇴근하시길 바라면서요. 이거 한번 들리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야, 함 퀴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제가. 문자가 많네요. 가만 있어봐라. 오늘 퀴즈는요. 이 몸이 1000냥이면 이것은 900냥이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의 우리 속담이죠. 몸이 1000냥이면 이것이 900냥이다. 마음인가?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이것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시력 장애와 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0월 둘째 목요일에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아, 오늘이 10월 둘째 목요일? 아닌데. 아직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퀴즈 나갑니다. 빛의 자극을 받아 사물을 볼수 있는 감각기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눈. 2번, 코. 아, 이것 때문에 저 병원 자주 가거든요. 빛의 자극을 받아 사물을 볼수 있어요. 이 코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눈으로 보는 분들 계시고, 이런가. 아무튼, 감각기관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눈 2번, 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께서는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아, 지난주 1일이 목요일이었다고? 죄송해요. 하루를 잘못 봤네요. 그래요. 그럼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이 맞네요. 오늘이 둘째 주 목요일. 자, 여러분들의 멋진 답과 문자 기다리면서 두곡 준비했습니다. 신해철 작사, 작곡, 엄정화 목소리로 눈동자, 그리고 오태호입니다. 눈이 슬픈 그대.

홍준호의 속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1번 눈이었습니다. 오늘이 세계 눈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눈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조금 불편해지고 나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잠깐 눈을 떼고 먼 곳도 한 번씩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멍하니 풍경 바라보기 참 좋은 가을날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6832님, 함디님, 눈이죠, 눈. 저는요, 보기와는 달리 조금 예민한 편이라 모든 신경이 머리와 눈으로 모입니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편두통이 오면서 눈이 아파와서요, 안과를 다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유유. 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참 마음이 답답한 거 아닐까요? 아파도 아, 이게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보이면은 좀 편할 텐데 이게 안과를 다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 그래요. 이 눈이 조금 불편하면 금방 느껴집니다. 아이고,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1096님께서도요. 정답은 1번 눈입니다. 제 나이 58세. 아직은 눈이 좋아서 이 예쁜 계절을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점점 흐릿해지고 나빠질 수도 있으면 그때까지 마음껏 이쁜 것들 많이 보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예, 눈에 많이 많이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눈 잘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요.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을 다섯 분 모시겠습니다. 웬일이야. 선물이 풍족하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1339님 정답 1번 눈. 이거 거저먹기 문제네요. 아, 그리고 여기 노래 선곡들 다 제 취향이에요. 대청소하며 크게 틀고 있어요. 그러신가요? 현우 PD가 선달이에요. 성을 붙이면 김선달이죠. 앞에 호를 붙이면 봉이죠. 아닌가? 아,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580님 정답 1번 눈입니다. 요새 노안이 와서 걱정입니다.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유난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8299님 정답 1번 눈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당첨되려나? 살짝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기대에 붕해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축하드립니다. 8557님 정답 눈. 내일은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 시집 장가간 날이네요. 36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은 부족하겠죠. 하지만 마음입니다. 잘 받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한 번 더 모실게요.

403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눈이고요. 아, 저는 새벽 대형마트 배송합니다. 아까 지금 퇴근하시는 이유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주셨습니다. 오, 새벽부터 근무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노래도 신청하고 싶어요. 이재성 그거 있죠? 그거 그지밥. 자. 1339-4580-8299-8557-4030. 이 다섯 분은요, 성함과 주소,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내냐고요? 샵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이 선물 다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뭐,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안 보내시게. 교통정보 하나 보내드릴게요. 내부순환로입니다. 성수 제2시 방향이고요. 홍지에서 홍은 가는 길 추돌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전에도 방송국 오는 길에 보니까 출근 시간대에 막히는데 몇 군데 이 추돌사고로 차량이 서 있더라고요. 아유, 아니면 차량 고장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량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길가에 갑자기 혼자 서서 비상등 켜고 있는 차들 가끔 보거든요. 자, 아무튼 이 부근 지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북 끝곡입니다. 이재성, 그지밥 4030님 신청하셨죠? 출발!

0: K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 옆 2번 출구와 하위 세계자로가 오후 2시에 예정된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작업이 시작된 동호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서울요금소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나들목을 약 1km 지난 지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평택분기점부터 6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줘야 되고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10월 둘째 주 목요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길목길 아침입니다. 연휴로 향해 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아침 햇살도 한결 여유롭고 다정하게 느껴져요. 쌀쌀해진 바람 속에서도 창가로 길게 비쳐드는 가을 햇살을 맞이하고 있으면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다시금 따뜻한 생기가 차오르곤 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한풀리 서늘한 가을 아침을 온기 가득한 빛으로 채워줄 브루의 클래식 팝을 준비했습니다. 더 비틀즈의 1969년 명작 Here Comes the Sun 준비했어요. 비틀즈의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이 끝없는 회유 그리고 서류 작업에 지쳐 친구 에릭 클립턴의 시골 정원으로 향했을 때 차가운 봄바람 사이로 비쳐든 햇살을 맞으며 통기타 하나로 다 한숨에 써내려간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밴드의 대표 명반 에빌로드에 실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봄볕 같은 희망을 선물해온 곡입니다. 이 곡을 가만히 짚어보면요, 카포를 7번째 플랫에 끼우고 빚어내는 반짝이는 하이포지션 아르페이지와 독특한 변박자의 리듬이 마치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그대로 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조지 해리슨 특유의 담백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는 다정한 힘을 품고 있죠. 이 노래는 춥고 외로웠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련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과 따스한 미소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노래하죠. 주말로 다가서는 목요일 아침 비틀즈의 이 맑고 찬란한 어쿠스틱 선율에 마음을 가볍게 맡겨보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따스한 햇살처럼 환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Beatles, Here Comes the Sun.

0: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실 때만 문을 여는 스페셜 초대석. 오늘도 반가운 만남 준비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고요?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준을 뽑는 자리 2026 콜텍 문화재단 CTCF의 기타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와, 오, 야, 오늘은요 기타리스트 이강민 씨, 박건 씨 그리고 이시우 군이라고 하는 것 보니 이분들은 이시우 군은 어린 것 같아요. 아, 한 번씩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번 행사 총괄을 맡고 있는 콜텍 문화재단의 최재혁 회장님 나오셨거든요. 인사드리도록 할고요. 먼저 우리 제 오른쪽서부터 기타리스트 이시우 군.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 인사하면서 본인 소개 좀 하십시오.
1: 아,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작곡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이시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와. 야, 이 기타를 딱 잘 연주할 것 같은 체격 조건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기타를 언제부터 연주했어요?
1: 기타는 6살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0: 미안해요. 프로 연주자한테 이렇게 애기라 그래가지고.
1: 아,
0: 아이고. 반가워요. 네. 오늘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요. 아, 네. 멋진 연주 부탁드리고요.
1: 아, 네.
0: 아, 그리고 이번에 CTCF 기타 챔피언십에서 원하는 상이 무엇인지 한번 딱 한번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이따가 얘기해.
1: 아, 네.
0: 지금 얘기하면 다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전 아, 네. 대상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1: 아, 네.
0: 자, 반갑고요. 자, 그 옆에는 제 느낌에는 박건 씨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맞죠? 본인 소개 한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멋지게 하시죠.
2: 아, 예. 저는 지금 신림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올해 27세가 된 밴드 반타블랙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그래. 있는 박건이라고 합니다.
0: 와, 박건 씨는 기타주를 하나 더 달고 나오셨어요.
2: 아, 예, 그렇습니다.
0: 7연 기타를 들고 나왔는데 궁금한 거 많습니다. 아, 밴드도 하시고요.
2: 네.
0: 아, 이번에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묵직하니 기타의 저음을 좋아하는 분처럼 말씀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요.
2: 평소에도 좀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말을 안 하시면은 사고 납니다.
2: 아, 예.
0: 본인 자랑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쾌발랄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 이강민 씨.
3: 아, 안녕하세요.
0: 오, 자,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3: 아, 네. 저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기타리스트 일단 여기서는 뭐 콜텍 기타 챌린지에 출전을 했으니까 예, 기타리스트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럼 다르게 또 불려요?
3: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타리스트라고 불리니까 좀 약간 뭔가 프로가 된 느낌이라서 갑자기.
0: 아, 일반인이에요?
3: 아, 뭐 일반인이죠.
0: 아니, 아니. 음악을 전공으로, 음악으로 네. 돈을 벌거나 그러진 않아요?
3: 아, 그렇진 않아요. 네.
0: 그래요?
3: 네네.
0: 다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3: 아, 뭐, 예. 뭐, 부모님의 아. 일하고, 이제 부모님 일이라고 약간 그런 걸 좀 하죠.
0: 아, 우리가 이런 걸 금수저라고 하죠. 아, 금수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아닙니다. 아닙니다. 금수저는 아니고요.
0: 기타도 네. 그래서 금색입니다.
3: 아, 아니에요.
0: 이야, 알겠습니다. 궁금한 우리 기타리스트. 우리 이강민 씨, 아까

0: 성격이 부쩍
1: 네.
0: 밝으시더라고요.
1: 제가요? 아, 정말요?
0: 되게 외향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1: 약간 봤을 때 약간 외향적인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0: 그래요. 아닌가요?
1: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외향적이게 되는 타입이라서 사실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지 않고 있으면 저는 극한의 긴장감을 느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약간
0: 그렇군요.
1: 그런 스타일입니다.
0: 네.
1: 근데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저도.
0: 그래요.
1: 네.
0: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1: 아, 네,
0: 써주시면은
1: 알겠습니다.
0: 목소리가 멋있네.
1: 네.
0: 멋지니까.
1: 감사합니다.
0: 그걸 딱 해주시고.
1: 네.
0: 자, 오늘도 계속 오늘 3일째 총괄을 맡고 있는 최재혁 기장님. 자,
2: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어제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이
2: 네.
0: 우리 관계자 잘생겼다고 했는데 관계자의 정체가 밝혀졌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누구십니까, 전?
2: 저의
0: 이제 곧
2: 여자친구였습니다.
0: 결혼하실 분.
2: 맞습니다.
0: 오늘도 오시나요, 그분?
2: 아마 올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오늘은 어떤 문자 보내주실지.
2: 지금 은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자,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오늘
2: 네.
0: 마지막 날인데요.
2: 네.
0: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2: 네네.
0: 부탁드릴까요?
2: 저희 이제 콜텍 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은 이제 새로운 인재 발굴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음악 시장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0: 네.
2: 저변 확대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대단하죠.
2: 네, 맞습니다.
0: 콜트 기타는 집에 아마 한 대씩들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 그렇죠. 한 번씩 다 쳐보셨을 기타기도 하죠. 네.
0: 몇대 전인가요? 꽤 됐겠네요. 그때 무슨 드라마에서 어느 분이, 유명한 분이 기타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면서
2: 네.
0: 많은 분들이 너나라도 기타를.
2: 맞습니다.
0: 그때 좋았습니다. 이번 총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2: 상금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네.
0: 천.
2: 총 상금은 이제 한 1,400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어쿠스틱 부문, 일렉 부문 나눠서 이제 대상은 400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0: 총 이번에 몇 분이 본선에 진출을 하셨나요?
2: 본선은 이제 어쿠스틱 쪽에는 지금 5분 계시고요.
0: 어쿠스틱에 5분?
2: 네. 그리고 일렉 쪽에 6분 계십니다.
0: 비율이 조금씩 다르네요?
2: 원래는 어쿠스틱도 6분이셨는데,
0: 네.
2: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 좀 급하게, 네,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셔서,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5분, 6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아깝네. 미리 말씀을
2: 네.
0: 주셨으면은 실력 좋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
2: 맞습니다.
0: 그분이 나오셨는데.
2: 네, 조금, 네, 임박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네.
0: 그거 안 된대요? 한분 이렇게 올라오는 건?
2: 네,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네, 그냥 그대로
0: 심사는
2: 네,
0: 심사다.
2: 맞습니다.
0: 엄격합니다. 심사 기준이.
2: 맞습니다.
0: 이번에도 많이들 응모해 주셨죠?
2: 네, 엄청 많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0: 자, 대한민국 기타 챌린지 CTCF 기타 챔피언십. 이 무대를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발굴됐습니다. 어떤
2: 네, 맞습니다.
0: 아티스트들이 나왔는지 또한번더 말씀해
2: 저희
0: 주시죠.
2: 일단 가장 유명한
0: 다
2: 분들이
0: 유명하죠,
2: 계신데
0: 그래도. 삐져요,
2: 네,
0: 되지.
2: 이제 슈퍼밴드에 나오신 이제 김진사님과 김영소님. 네.
0: 김진상 군은 광고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2: 맞습니다.
0: 광고에서 그 공공장소에서 기타 치다가.
2: 네.
0: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 원래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니까.
2: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0: 저는 진상 군을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2: 네.
0: TV에 광고 나올 때는 좀 커서 성장해서 나온 모습이라
2: 네.
0: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내가 버스에서 저렇게 기타 치면은 혼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소 씨는 또 슈퍼밴드에서 또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임형빈 기타리스트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어쿠스틱 기타계의 거의 뭐 이제는 우뚝 선 화석 같은 존재죠.
2: 네.
0: 정성화 씨.
2: 아,
0: 맞죠? 정성화
2: 정성화
0: 씨는 아닌가?
2: 씨는 네, 출연은 안 하시고 이제
0: 우리랑 관계가 있는 건가? 이 콜트하고?
2: 네, 저희 쪽에 이제 뭐 심사위원도 하시고,
0: 그냥
2: 네.
0: 나왔다 그래요.
2: 네, 열심히
0: 양해를
2: 이제.
0: 구하고 나왔다 그러고. 야, 정말 멋진 분들. 그런데 일렉트릭은 지금 대회가 올해가 두 번째예요.
2: 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개편을 조금 이제 거듭을 해서, 원래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경연대회로 2009년부터 15년 정도 이어오다가,
0: 네네.
2: 작년부터는 이제 일렉 기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여러 분들의 이제 의견이 계셨어가지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작년이 일렉 기타는 1회, 2회째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랬군요.
2: 네.
0: 자, 박건 씨.
1: 네.
0: 이제 일렉트릭

0: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전하셨잖아요.
1: 네.
0: 어때요? 이런 일렉트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경연대회가 좀 많이 눈에 띄나요? 아니면은?
1: 아무래도 좀 장르적인 특색이 좀 밝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매니악한 취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발굴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0: 그래요. 근데 일렉트릭은 보통 이제 밴드랑 해야 더 에너지를 얻고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1: 네.
0: 실제로 밴드가 있나요?
2: 네. 저희 하우스 밴드가 지금 함께 이제 본선에서 진행됩니다.
0: 그 보통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2: 네, 보통은 이제 MR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번에 작년처럼 일렉기타 분들은 이제 라이브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이 MR로 준비한 것과 조금 다를 텐데, 그 작년에 너무 멋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 맞습니다. 작년에 현장감이 되게 있었다고 다들 이야기 많이
0: 그렇죠.
2: 해주셨습니다.
0: MR 틀고 하는 것보다, 반주 음악 트는 것보다는 훨씬
2: 네.
0: 더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연주자들도
2: 맞습니다.
0: 좀 뭔가 진짜 밴드 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박건 씨는 헤드뱅잉이라는 거잘 하나요? 아니, 그런 장르 아닌가요?
1: 저희는 기본 소양입니다.
0: 아, 이 흔드는 거. 디스크, 괜찮아요?
1: 아무래도 제가 디스크가 안 좋은 편이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0: 강민 씨는 어떠세요? 이번에 챌린지 도전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3: 원래 이게 이런 대회들 자체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대회에 응모하게 된 계기도 이제 특이하게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결선이라는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0: 네.
3: 따로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좀 이제 대상도 고르고 이제 장려상 아 그러니까 대상도 따고 은상도 따고 장려상 따고 그러시던데 좀 이제 저는 그런 게좀 이제 끌려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대회에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음악 사운드랑 그러니까 일렉트릭 기타 음악 사운드랑 이제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대회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좀 이제 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로 이제 증명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전 약간 그런 거에 좀 이제 도전 욕구가 끌어올라가지고 좀
0: 아,
3: 지원을
0: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3: 네,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우리 시우 씨.
4: 아, 네.
0: 경험 많죠?
4: 아, 네.
0: 오, 어때요? 이번 대회 임하는 마음이.
4: 이번 대회도
0: 이번 대회도 내 거다?
4: 평소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연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0: 즐겁게 연주하고 상금도 받아가고.
4: 네, 이제 만약 잘 연주되고 결과가 좋으면 이제 좋죠.
0: 비교적 그 기타 이런 챌린지에 도전하는 그런 나이에 보면 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속하죠?
4: 네, 그래도 중학생 참가자는 별로 없어가지고 어린 편입니다.
0: 그렇군요. 그 누구더라? 강호
2: 네.
0: 강호 씨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도
2: 네,
0: 도전했구나.
2: 엄청 어릴 때
0: 어릴 때
2: 아마, 네.
0: 도전했죠? 이강호 씨가. 근데 본인이 지금 현재 또래에서 기타 제일 잘 친다고 자부하고 있죠?
4: 그래도, 되게 잘 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 그럼
4: 있습니다.
0: 자신감 중요하지.
4: 네.
0: 상금 타면은 혹시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 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4: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저의 막 장비랑 그런 것도 더 업그레이드 할것 같습니다.
0: 부모님 다 드려. 부모님이
4: 네.
0: 더 많이 써주실 거예요.
4: 아, 네.
0: 네. 괜히 내가 뭐 할게 이러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살것쫙 목록을 정해놓고
4: 네.
0: 뭐딱 일단 꿈을 크게 가지십시다.
4: 네.
0: 그리고 딱 타면은 아이 아빠 이거 해. 상금 받았잖아. 그래요. 아까 우리 강민 씨가 시욱은 기타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3: 네네.
0: 오 이러던데 이런 저런 기타 스타일을
3: 네.
0: 우리가 핑거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3: 맞습니다. 네.
0: 만나볼 기회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3: 이제 저도 이제 라이브로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쓱 드는데, 아니, 이분이 분명 방금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흘러나오는 이제 소리라던가, 그냥 이제 터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연주를 들으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0: 경력이 장난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0: 이 보니까요.
3: 네.
0: 국제대회 뭐,
3: 네.
0: 어우, 막, 이 돈도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상금이. 이야, 부럽네, 부러워.
4: 감사합니다.
0: 내 아들 해라.
3: 아, 그 상금을 싹쓸이 하신 경력이 또 맛있으시구나.
0: 그랬습니다. 아. 우리 박건 씨는 밴드를 하시잖아요.
1: 아, 예.
0: 이런 경연대회 참가 경험은?
1: 저희는 좀 있는 편입니다.
0: 밴드로?
1: 네.
0: 아, 근데 기타리스트 솔로로 도전한
1: 솔로로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0: 어때요? 그 밴드로 참여하는 거하고 솔로로 기타만 딱 바라보는 것하고
1: 이게 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밴드로서는 저희가 원팀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숙련도가 있는 곡들을 전제 조건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합주도 잘 진행돼 있어야 하고 이제 그만큼 다 같이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고 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개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덜하되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개인으로서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가 더
0: 붙는데 좋아. 드디어 붙는다고 나왔어. 야, 500이 집사님께서 와 짝짝짝 세 분 환영해요.
3: 아유, 환영해서 세 분 하셨고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피아니스트 시온이 2013. 이거 동생이구나. 응? 아, 시온이 동생이네.
4: 아, 네, 맞아요.
0: 곧 있으면 우리 형 나옴. That is my brother. 아, 이야, 이건 뭐야. 미리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이시은군 동생.
4: 네.
0: 아이, 시은군, 우리 시온이 한번 또 나오겠네. 계장님, 메시지 왔어요.
2: 오.
0: 희희님께서 네. 오늘도 잘생기셨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자신감 불어넣어 주시는 분.
2: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0: 아니 어떻게 한 곳으로 집중할 수가 있지. 일편단신 좋습니다. 자, 우리 박건 씨 네.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y to Live라는 자작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 곡은 언제 만든 곡이에요?
1: 아, 이 곡은 나온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0: 따뜻한 곡이네요.
1: 네.
0: 경연 때 이 곡을 올라가나요?
1: 아니요, 그렇지? 경연은 다른 곡입니다.
0: 이야. 일단 발톱은 숨기고.
1: 아, 네. 맞습니다.
0: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들으면 돼요?
1: 이제 흔히들 코러스 부분이라고 네. 말씀하시죠.
0: 제일 고조되는 부분.
1: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코러스가 제일 터지는 부분이 아니라 코러스가 제일 그루브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0: 일단 앞에부터 진격 앞으로 이거 나오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와, 7줄이에요.
1: 네.
0: 그 좀 약간 정신 못 차릴 경우에는 다른 줄을 건들 수 있겠네.
1: 아, 근데 저는 다룬 기간이 좀 오래되어가지고 저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합니다.
0: 그러니까 저음이 하나 더 아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7번 줄이 하나 더 생겼어요.
0: 7번 줄이 더 하나 있는 거죠? 네. 그 7번 줄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0: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소리 한번 주십시오. 그건. 낮잖아.
1: 아, 요즘은 요거보다도 훨씬 낮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에너지 넘치는 곡이죠.
1: 아, 예.
0: 자, 우리 출연자들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박건 기타리스트입니다. Way to Live 자작곡입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MR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들리는지. 아, 예. 이렇게 시작하면 됐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1: 네, 이렇게 나오면.
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와,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박수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박수!

0: 우와. 아, 이렇게 저음을 잘 활용하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어, 그럼 그 항상 이렇게 저음을 가깝게 항상 생활하고 있겠네요?
1: 어, 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0: 어, 그러면 항상 마음이 묵직하겠습니다.
1: 아, 묵직하다라는 거에 대한 또 의미가 따로 있는데 저는 평소에 좀 절제된 생활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잠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어가서 가는 편이고.
0: 와, 그렇구나. 네. 3321님께서 박건님 연주에서 파워가 느껴지네요. 아. 라이브 현장 무대도 기대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결선 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2: 맞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0: 오후 2시.
2: 네.
0: 맞습니다. 거기 가면 박건 씨 연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어디서 하죠?
2: 그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아. 진행합니다.
0: 이게 원래 보통은 경연대회 하면 당일날 연주자들 만나서 서로 서먹서먹 하잖아. 특히 기타 치는 사람들이 이게 내향적이어서
1: 맞습니다.
0: 말을 잘 안 하거든. 매일 기타하고만 이야기하지.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아, 목표가 뭐예요?
1: 목표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디까지?
0: 어디? 이번 내가 어디까지 내가 상을 취하겠다.
1: 아,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얻게 된다면 제일 높은 곳까지 노리지 않을까.
0: 선물로 이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멋진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1: 아, 예.
0: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가는지.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자, 스페셜 초대석 기타리스트 박건, 이강민, 이시우 세 분을 모시고 함께 결선 무대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박건 씨 Wait to Leave 자작곡 들었어요. 오, 3983님께서 박건 씨 연주에 헤드뱅잉 하다가 담 왔다고 책임지시라고. 그래도 신나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박건님 의상도 군복 스타일인 것이 절제의 표본이신 듯. 의미가 있나요?
7: 제 딱히 의미는 없는데 이런 룩이 이제 제 취향입니다.
6: 어, 팔에 멋진 타투가 있는데
7: 아, 예.
6: 이게 마치 멀리서 보면은 의상하고 일체형인 것 같아요.
7: 오. 보통 그렇게 의도해서 입습니다.
6: 오, 멋집니다. 네. 연주하실 때 아주 에너지가 넘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시우군.
7: 아, 네.
6: 어떻게 들었어요? 이런 앞으로 일렉트릭 기타도 지향, 네. 앞으로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던데.
7: 네, 지금 일렉 기타로 통기타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어때요? 옆에서 형 하는 거 쭉 봤는데.
7: 아, 제가 일렉 기타 그래도 이런 메탈 연주를 라이브로 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6: 오,
7: 되게, 네, 되게 깔끔하고 리듬감이 좋으셔가지고.
6: 오, 그래요?
7: 네, 잘 들었습니다.
6: 그러나 어쿠스틱은 나다. 아, 네. 오지 말아라, 형들. 아,
7: 네.
6: 우리 강민 씨하고 이렇게 강민 씨 들었는데요.
8: 네네.
6: 어떻게 음악의 어떤 스타일이 비슷한 건가요, 두 분이?
8: 아니면? 아, 저는 이제 이런 거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7연 기타가 있고 뭐 8연 기타도 있고 그런데.
6: 8연까지 있어요?
8: 네, 8연은 어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못 내요. 입으로 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가지고.
6: 더 높은 게 아니라
8: 저음입니다. 네.
7: 네.
6: 거긴 베이스 줄 끼나요?
7: 베이스의 3번 줄이랑 아마 비슷한 게이지를 공유를 합니다.
8: 거의 비슷한 친구입니다.
6: 기타한테 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와.
8: 기타리스트들이 문제죠, 항상.
6: 아니, 그러면은
8: 게, 네.
6: 그런 기타는 어떤 장르에서 쓰는 거예요?
8: 뭐 네. 이제 저 건 씨가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6: 그럼 뭐 메탈 중에 어떤 그럼
7: 요즘 얘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젠트라고 부르기도 젠트.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젠트라는 것이 메탈 코어랑 프로그레시브 메탈 사이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여기에 보컬이 끼면 네 이렇게 소리 내는 건가?
7: 그런 보컬도 많이 들어오고요. 생각보다 되게 감성적인 보컬.
6: 이것은 목소리인가 아우성인가? 네 이런 소리 내는 거잖아. 와, 에너지 넘치겠다. 공연 많이 하시겠어요, 밴드로?
7: 아, 저희는 그래도 밴드로서는 달에 못해도 두세 번씩은 합니다.
6: 공연은 주로 어느 곳에서, 어떤 데서?
7: 저희가 네. 지역을 딱히 가리지는 않는데, 이제 경연대회나 페스티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멀리는 포항도 한번 다녀온 적이.
6: 오, 그렇군요. 몇 인조예요, 팀?
7: 저희 네 명입니다.
6: 네 명. 구성은 드럼 베이스?
7: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R을 따로
6: 멀티트랙을 사용해서
7: 만들어서 쓰고 다닙니다.
6: 와, 멋집니다. 강민 씨는 네.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하셨죠?
8: 아.
6: 그러면 기타 연주는 언제 하세요, 그러면?
8: 아, 뭐 기타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기타를 안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챌린지 이제 응모한 것도 조금 기타에 권태기 와가지고 약간 뭔가 본인을 좀 채찍질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제 지원을 한 거거든요.
6: 집에서 혼나요. 채찍질 자꾸 사업에 채찍질해야지.
8: 아니
6: 그렇습니다. 네. 기장님 이번 참여 네. 그 장소에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셔요?
9: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0: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총 다섯 분 계시거든요.
6: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아니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데?
0: 이제 저희 문화재단의 이사님 이시기도 하고 원래 이제 기타리스트로 아, 활동하시던 이제 강근식 이사님.
6: 아, 전 멘토죠 제가. 그분이 저희 멘토예요. 와 진짜.
0: 그래서 저희 재단 이사님으로서 또 이제 경연 대회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6: 그럼 일단 신뢰는 뭐 확실하네요.
0: 맞습니다.
6: 네. 그리고 또.
0: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신 이제 한상원 교수님이신데.
6: 아유. 네,
0: 블루스랑 펑크 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기타리스트십니다.
6: 두 분들 선곡 잘해야 되겠네. 네, 선곡에 또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0: 그리고 이제 박윤우 교수님.
6: 어우. 네. 양수겹장이라고 하죠, 그분을. 클래식과?
0: 네, 네. 클래식이랑 재즈랑, 재즈랑 같이.
6: 오. 네. 그 출연자 중에 그럼 재즈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0: 네, 한 분 계시고.
6: 와, 네. 그분 아주. 참 아주 세밀하게 보겠는데요.
0: 맞습니다.
6: 어쿠스틱은 누가 보셔요?
0: 아, 이제 어쿠스틱 쪽에는 이제 정성아님.
6: 와. 네.
0: 이제 뭐 기타 신동으로도 워낙 유명하셨고 지금 현재도 너무 왕성히
6: 그래요.
0: 활동을 하고 계셔서.
6: 네.
0: 그래서 이제 정성아님.
6: 아니 그 정성아 씨하고 아기 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 S전자 핸드폰 광고 촬영했었는데 생각 안 날 거야. 그리고 또 있나요?
0: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경연대회 대상 출신이신 김진사님.
6: 아. 네. 광고주 나오시네요.
0: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네, 심사위원으로 총 이렇게 다섯 분.
6: 다음 주 네. 토요일 오후 2시
0: 네.
6: 연세대 이윤재관.
0: 맞습니다.
6: 지하 1층 대강당.
0: 네 맞습니다.
6: 주차 2시간 확보되고.
0: 맞습니다. 주차 2시간까지.
6: 아야 좋습니다. 네. 와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가 음악을 또 한번 들었는데 계장님 앞으로 메시지 온 거 아까 읽었어. 자꾸 읽으라면 어떡해. 읽었는데 지워주세요.

0: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강민 씨 연주를 한번
1: 아, 네.
0: 들어볼까요?
1: 아, 네.
0: 5예요?
1: 아, 파이브즈입니다.
0: 5즈.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S가 빠졌네.
1: 네,
0: 왜
1: 맞습니다.
0: 자꾸 5즈. 거슬리고 반 유명한 기타 연주.
1: 아, 장난 아닙니다. 네.
0: 이곡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걸딱 들으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 되는지.
1: 이 노래는 이제 사실 그제 원곡 연주자분도 굉장히 즉흥 연주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뭐 같은 곡을 이제 라이브에서 연주하실 때 항상 다른 버전으로 치는데 저도 약간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이제 최대한 저도 이제 그 이게 솔로 파트가 있거든요 중간에
0: 네네.
1: 거기를 이제 최대한 즉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처럼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포인트라고 하면 그쪽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노래 이름이 파이브즈인데 이게 그 이유가 이제 4분의 5박자인 노래라서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라.
0: 하나, 둘, 셋, 넷. 요거 세면서 듣는 재미가 있나요?
1: 아, 그거 세면서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일반 4분의 4박자 노래랑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0: 거슬리고반이 연주자는 영화음악에서도 탁월하게.
1: 맞습니다.
0: 그분
1: 네.
0: 누구죠? 햄머,
1: 네, 한스
0: 한스
1: 짐머랑 이제 또
0: 짐머.
1: 이제 계속 음악.
0: 햄머래. 나는 왜 그걸 자꾸, 몸, 망치 들고 나오는 거야. 한스
1: 네네.
0: 짐머가 그분이
1: 네.
0: 애정하는
1: 아,
0: 기타리스트더라고요.
1: 맞습니다. 한스 짐머가 정말 급찬을 했죠, 진짜.
0: 와, 그러니까 영화음악 공연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그분이.
1: 네.
0: 근데 궁금하긴 해.
1: 네네.
0: 영화음악과 거슬리고 반의 기타 연주는
1: 아.
0: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
1: 정말 장난이
0: 뭐,
1: 아니더라고요.
0: 딱, 그럴 때 말랐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연주하시는데, 뭐지? 딱 바라보는데, 야,
1: 네.
0: 대단한 연주한.
1: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네.
0: 그러니까요. 야.
1: 한스 짐머 본인도 이제 세계 최고의 연주자라고 이제
0: 맞아요.
1: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0: 한스 짐머 선생님, 제가 햄머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야, 앱과톡사님께서 우리 강민 씨 머리 스타일만 봐도 진짜 음악 잘하시겠구나가 느껴지는데 들어봐야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MR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MR 한번 줘보시죠. 이 정도 볼륨 될까요?
1: 살짝만 키워주시겠어요?
0: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1: 살짝.
0: 네. 아, 일단은 됐어요. 아,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민의 파이브스 원곡 거슬리고 반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0: 야, 이번 경연대회 심사위원들 고생하시겠네요. 야,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총 9분의 기타리스트들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대단하네요. 계장님 어때요? 기분이? 네. 좋죠?
1: 너무 좋죠. 이렇게 실력자분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도 좋고, 와.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0: 저는 이렇게 고소하죠? 심사위원들 고생을 생각하니까. 오, 기분이 좋은데? 오, 기분, 이제 4981님께서 기타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하셨고요. 5231님께서 이강민 씨. 갈람자 느낌이 무진나요. 네. 연주 최고였다고 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4811님, 이강민님, 연주를 즐기시면서 하는 게, 즐기면서 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오, 너무 좋네요.
2: 아, 긴장해서 해가지고 실수도 봤어요.
0: 일단 머리를 숙이고 하니까 멋있다. 아, 이 머리가, 네. 머리가 일단 보여주네요. 긴 머리가. 네. 쫙.
2: 아, 근데 이게 정말 시야를 계속 가려가지고, 아,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대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미용실 가면 자꾸 미르더라고요.
0: 가지마. 그냥 해요.
2: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앱과 톡사님께서 네. 화려하고 현란한 연주에 기분이 업됩니다. 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일산 멋쟁이주님께서 3일 동안 기호강 제대로 하고 있네요. 멋진 후배 기타리스트들이 많아서 춘우 형님 흐뭇하시겠어요. 야, 이걸. 후배라고 해야 될까? 이걸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 이 잘하는 싹을 죽여야 되나? 야, 시우씨, 아, 네. 어떻게 들었어요?
3: 지금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분해요. 멋있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시우씨는요, 경력이 대단해요. 제가, 일단, 학교를 안 다니는구나. 아, 홈스쿨링 네. 하고 있구나.
3: 네, 지금은 학교 안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리고 피아노를 일찍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유명한 연출 드라마 감독이세요? 아,
3: 네, 음악 감독이세요. 와,
0: 진짜 대단하네요. 일단 일본 대회에도 나가고요. 중국 기타에 나가서도 상을 타고요. 이게 언제야? 최근에 아이돌 음악에 많이 참여를 했네요.
3: 아, 네. 요즘 아이돌 음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0: 우와. 작곡 편곡으로?
3: 아, 네.
0: 어때? 재밌어요?
3: 아, 네. 재밌습니다.
0: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바로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3: 아, 네. 이번에 중학교 검정고시까지는 합격한 상태고.
0: 고건
3: 네.
0: 바로 하고 나서?
3: 내년에 한번 쳐볼 것 같습니다.
0: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대학으로?
3: 네.
0: 목표는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3: 지금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서울예대를 작곡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한예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로 열심히 치고 있어가지고.
0: 그럼 너는 못하는 게 뭐니?
3: 지금 그래도 아직 클래식 기타랑 지금 막 아주 잘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이제 현재 다 조금씩 잘하는 그렇군요. 걸 계속 발전시키는 네. 거에
0: 한예종은 클래식만 있군요.
3: 아, 네.
0: 그리고 예대를 가려면은 일렉트릭을 해야 되는 거고.
3: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작곡으로 갈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우 씨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3: 아, 네.
0: 저 기타를 들고 저기 가서 준비를 하시고요.
3: 아, 네.
0: 자, 튜닝도 좀 하시고 그동안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 아, 네.
0: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 그 권 씨.
4: 네.
0: 미국에서 학교를 잠시 다녔습니다.
4: 아, 네, 맞습니다.
0: 보니까 뮤지션스 인스티튜드 어디 있는 거예요?
4: 아, 미국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0: MI구나.
4: 네, MI.
0: 우리가 MI는 익숙한데 뮤지션스 인스티튜드라고 하니까
4: 아, 네. 그게 풀네임이어서
0: 아주 멋있는데요.
4: 아, 감사합니다.
0: 저희 갔었거든요, 거기 제가.
4: 아.
0: 와, 거기 그 앞에 핫도그집이 맛있는 게 있던데, 그치? 아,
4: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4: 네, 와. 제가 다니던 도중에 사라져가지고.
0: 거기서 코로나 시대에 다녔었나봐요?
4: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0: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군요.
4: 아, 네.
0: 태백이면은 경상도 쪽에 가까워.
4: 네, 좀 가깝습니다.
0: 사투리가 좀 있나요?
4: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0: 우리 강민 씨가 사투리가 좀 있네?
2: 네? 저는 사투리 전혀 없는데.
0: 왜 사투리 쓰는 것처럼 느껴졌지?
2: 아니,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서울 사람이라서. 네.
0: 아니야.
2: 아니에요.
0: 아니야.
2: 아, 어디 쪽 사투리 같았어요?
0: 이 억양의 흐름이 약간, 네. 혹시 집안 어르신 중에 가족분 중에 혹시 네네. 계신가요?
2: 어디 쪽이요?
0: 어디 약간 경상도 쪽 같은.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0: 미안하네.
2: 아니야.
0: 그럼 내 귀가 잘못됐는데. 아 1387님께서 와우 이런 방송이 어디에도 없어요. 역시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자 이시우 씨 준비됐나요?
5: 네.
0: 소리 한번 내보세요.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원하는 거?
5: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야, 어디 가서 이제 앞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요.
5: 아 네.
0: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두 개 하면 더.
5: 아 좋습니다.
0: 아 그러면 저 감독님이 마음이 좋아서 더 잘할 텐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5: 아 네 신경 쓰겠습니다.
0: 좋지요?
5: 아 네.
0: 자, 알겠습니다. Back in Town이에요. 자작곡인데.
5: 아, 네.
0: 언제 만든 곡이에요?
5: 제가 사실 이번 년에 이제 일본 대회 우승하고 작년에 그 같은 대회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이제 그 심사위원들 분 중에 닌텐 오카자키라시는 분이 네. 있는데 그분이 네. 코타로시오님의 스승이로 아. 해요. 그분이 수상자들끼리 하는 공연이 매년 있는데 네. 그때 작년에 초청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 그리고 공연한 곳이 백인타운 도쿄의 백인타운이라는 아. 라이브 식당이에요. 약간 짱 공연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약간 그 신나는 분위기를 곡으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 도양으로 돌아가는 그 신나는 기분을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아, 스윙 재즈 스타일로.
0: 오백이 집사님께서 오시욱은 목소리도 좋은데요.
5: 아, 감사합니다.
0: 목소리보다 기타 소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백인타운.

0: 감사합니다.
1: 이야, 멋집니다. 멋져. 자, 이 멋진 기타리스트들의 연주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연세대 이은재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무료죠?
2: 무료입니다.
1: 와,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2: 아, 네.
1: 재밌었습니까?
2: 아, 네, 재밌었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공연할 때 서로 모여서 식사는 하세요. 아, 네. 낯을 서로 등 돌리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요. 아, 네. 인사 잘하고요, 서로. 네. 서로 다 동료들이니까. 야, 9112님께서 15살이고요? 아, 15살? 아니, 연주솜씨는 50대 부장님 포스입니다. 2334님께서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서 화려함이 느껴져요. 시우곤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2: 아, 감사합니다.
1: 5023님께서 이 곡이 자작곡이라니 재능이 엄청나네요. 앞날덕이 되답니다. 8834님께서는 이 시간 라이브로 들은 제가 위너가 된 기분입니다. 앱과 톡사에 노래가 없어도 이렇게 흥겹고 즐겁게 감상할 수가 있네요. 훌륭한 연주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2: 네, 재밌었습니다.
1: 오, 어떠셨어요, 권 씨?
3: 저 두 분의 이 기타 플레이 스타일이 저랑은 완전 다른 세계의 스타일이라서
1: 다행이다 싶죠?
3: 아, 저는 너무 좀 경이롭게 봤습니다.
1: 금 씨는 어떻게 봤습니까?
4: 아, 그 경쟁자 말씀하셨는데 아, 좀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제.
1: 아, 그렇죠. 네. 당연히 더 긴장할 것 같습니다.
4: 네, 제가 사형당하는 느낌이라서 아, 일단.
1: 우리 계장님도 네. 좋은 곡은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열심히 잘.
1: 자, 마치겠습니다. 멋진 기타리스트들과 3일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하였습니다. 토요일 날 멋지게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0: 뽀대두.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헤맸었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우면산로 반포대교 쪽으로 우면산 터널하는 차량 화재 사고로 진행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 반포대교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셔야겠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역 2번 출구 앞은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7곱분기점 2,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금호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고 이후로 동깁천 나들목 진출로에서도 화물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 속 기술 경쟁력 회복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달성해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782.5%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자동차 주요 업종에 쓰인 비중은 전체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시, 외국어, 예술교육 3개 업종에서 쓰인 금액은 자동차 주요 업종의 9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총 1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요 업종 결제액은 1억 2천만 원, 1.1%였습니다. 반면 입시, 교습학원, 외국어, 언어, 예술교육 등 3개 업종 결제액은 11억 4천만 원으로 9배에 달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일회성 현금 살포를 반복하기에 앞서 쓴 돈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갔고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탈취 관련 피해 기업의 신고 등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0: 평균 700일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제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2에서 2026년 8월 기술 유용 행위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 고발, 시정명령을 내린 기술 유용 사건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건들의 신고, 직권 인지부터 제재까지 걸린 처리 기간은 평균 703일로 파악됐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위는 사건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까지 연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오목, 그림을 겨루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AI 학습 축제가 서울숲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3에서 24일 성동구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안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2026 서울 AI 평생학습 러닝그라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가을철 야간 개방에 맞춰 전시해설과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박물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화, 수, 금, 토,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엽니다. 한글날 공휴일이자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교차가 커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4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경기도에서는 왕자, 서울에서는 새아이의 아빠.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배우로는 천국의 계단, 맨발의 기봉이로 이름을 날렸고 이제는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대요. 그런데 궁금해요. 그가 살아온 서울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오늘 그 서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선우정아의 체크인으로 서울 언박싱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티봉이가 저에게 오늘의 서울이 담긴 상자를 주고 갔는데요. 서울 언박싱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오늘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동네에서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서울시 정책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서울의 사람과 공간은 무엇인지, 오늘의 서울을 함께 언박싱 열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저희 TBS 취재 기자들이 서울의 다양한 소식 소상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앞서 티봉이가 언박싱 초대석이죠. Do you know 서울에서 만날 이분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요. 페루에서는 왕자, 서울에서는 새 아이의 아빠.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셨나요? 청취자 3520번님이 Do you know 기봉이? Do you know 천국의 계단이면 신현준 씨 아닌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신현준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준 씨에게 궁금한 점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오늘 언박싱하고 있는 하루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듭니다. 샵 0951, 샵 0951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요. 사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TBS 시민의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서울시.

0: Unboxing.
1: "이번 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짚어주는 오늘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시작합니다.

취임 100일 맞은 서울시장, 앞으로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종묘 4구역, 2036 올림픽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TBS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서울 시민 생활에 어떻게 쓰일까? 서울시가 AI와 로봇이 실제 시민 생활과 행정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 2026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AI부터 순찰 배송 등 생활 속 로봇까지 서울시가 실제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노원구에 배리어프리 체육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오늘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에서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체육시설로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과 일반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네, 오늘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소식인데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무엇일지 아무래도 짐작하셨겠죠? 바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우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 결과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위축됐다는 언급에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TBS 소식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언박싱을 함께 진행하는 곽자연 기자가 이 TBS 정상화와 출연기관 재지정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TBS가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서울시도 정상화를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이 TBS가 서둘러 준다면 서울시도 그에 상응하는 정상화의 길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TBS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서울 언박싱도 지금처럼 주 1회가 아니라 주 2회, 3회 늘려서 매일매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스마트 라이프 위크 행사 소식인데요. 이곳의 키워드는 일하는 AI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서울시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제부터 서울 시민의 일상에서 이 AI를 적극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선은 서울 시민 생활에서 조만간 직접 접목시킬 기술들을 만나봤는데요. 순찰 로봇이나 배송 로봇, 자율주행 로봇, AI 돌봄 같은 기술들이 소개됐어요. 이미 식당에서 서빙 로봇도 보신 적 있으실 거고 배달업체의 배달 로봇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에서 조금씩 보편화되면 정말 편리해질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서울시는 지금 서울톡 챗봇 2.0도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건 아직 질문했을 때 답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행정 업무와 시민 서비스를 처리하는 단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말부터는 행정지원 AI 에이전트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이 회의실 예약해줘 이렇게 말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서 실제 예약까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더 편리하고 똑똑한 서울이 될 거라는 기대가 모아집니다. 마지막 소식,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개관 소식입니다. 이 어울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고 어울리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어린이 수영부터 요가, 필라테스, 방송 댄스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특히 수영과 요가, 필라테스에는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제가 먼저 살짝 들여다봤어요. 지금 어제까지 가오픈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볼링장도 너무 좋고 체력 단련신도 여러 운동기

기분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일단 새 거라서 좋고. 제일 좋은 건 수영장 같아요. 이 실내 수영장은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지상 수영장이라 너무 좋고요.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도 시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다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열려서 좋더라고요. 저는 36개월 아이들부터 보호자와 함께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게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5개월 차 수린인데요. 이곳 수영장을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서 예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 신청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서울 세 가지 소식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서울의 변화를 여러분 앞에 하나씩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아, 청취자 문자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234번님이 TBS 정상화 언박싱 매일 방송 가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도 지금 2회밖에 안 됐지만 지금 너무 파이팅 넘치거든요. 그래서 1회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하고 싶습니다. 또 앱과 톡 사이님께서 TBS는 서울에 속해 있기도 하니까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응원 말씀이 저희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또 혜인님께서는 목소리만 듣던 기자님들 얼굴을 볼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희도 사실 리포트를 통해서는 얼굴을 뵙는데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려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많이 저희 관심 가져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듭니다. 샵 0951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한 줄이 서울 언박싱을 만드는데 큰 양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책임지는 쫀 주말 쪼주연 언박싱 하러 가보겠습니다.

0: 이번 주말 뭐 하지? 라는 아주 명확한 질문에 조 기자가 응답합니다. 좋은 주말 조주연, 깜찍이 조주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조주연 기자 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1: 그쵸?
0: 저번 주 첫 방송하고 조 기자가 엄청 아쉬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시간이 없네요 라고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좀 급하게 끝이 났었고 또 좋은 주말 아이템도 5개 준비했는데 2개를 소개해드렸거든요.
0: 너무 적네요.
1: 네, 그래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훌쩍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짧고 굵게 여러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코너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 주말 서울에 있는 많은 곳 중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획을 짜드리는 좋은 주말 조주연 코너입니다.
0: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좋은 주말 조주연 기자의 추천은 어딜까요?
1: 먼저 서울 한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강공원 곳곳에서 9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운동부터 음식, 음악, 예술까지 한자리에서 즐기는 가을 종합축제장이 펼쳐지거든요. 10월을 꽉 채워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텐데 딱 이번 주 주말에 해당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0: 네.
1: 먼저 가을 낭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콘서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설해선 피크닉 콘서트 가을 낭만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매일 낮 1시부터 저녁 7시에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에서 열립니다. 설해섬의 오후가 어쿠스틱, 재즈, 클래식, 국악, 크로스오버 등 장르를 넘나드는 낭만적인 음악으로 가득 물들 예정입니다.
0: 네, 한강 설해섬 피크닉 콘서트 가을 낭만. 이름부터 아주 여유로운 느낌이네요.
1: 그렇죠. 피크닉 존에는 나무 하우스, 파라솔과 캠핑 의자 쉼터가 마련돼 있으니 한강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낭만을 충전하시면 됩니다.
0: 네, 서울의 보물 같은 이 한강을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즐기기 딱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그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속으로 들어가보는 좀 더 활동적인 행사 소개해드릴게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입니다. 10일 토요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려요.
0: 네, 두 번째 추천은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네요. 저는 그 공원에서 종이비행기 날리는 거.

0: 그리고 초등학생이 1등하고 막 이랬던 거 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1: 네, 그 유튜브에 많이 떠있는데요. 축제 하이라이트, 한강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그 레벨이 아니에요. 한번 정말 검색해 보시면,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거의 미사일을 날리는 수준으로,
0: 네.
1: 종이 비행기들이 멋지게 날아가거든요. 대회 참가는 사전 접수를 한 사람만 할수 있지만, 세계대회 우승 경력, 기네스 세계기록 등을 보유한 선수들의 시연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 경기가 신설되니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와, 종이 비행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날리면 얼마나 잘 날아갈까요, 진짜.
1: 그러니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날아가는 소리도 날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슈잉하고. 현장 이벤트 경기는 뭘까요, 그러면?
1: 종목은 비밀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비행기를 다 날리셨다면 저녁에는 노들섬 일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선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가 열립니다.
0: 네, 세 번째 추천은 노들섬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예요. 축제 기간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 일요일까지 맞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9일, 10일, 11일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립니다. 노들섬 수변 문화 공간을 배경으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데요. 주요 프로그램 3개 L이 있습니다.
0: 아, 알파벳 L이 3개.
1: 네. 먼저 첫 번째 L, 레이저 아트입니다. 자연, 예술,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대형 레이저 아트 전시를 상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은 라이트 오브 컴패니언십, 동행 라이트인데요. 홍보대사들이 공연을 하고 현장 모금 활동을 합니다. 날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수 션, 범키, 최정원 뮤지컬 배우, 성악가 박성희, 안세권, 래퍼 쿠키 등이 함께합니다.
0: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L은 무엇일까요?
1: 마지막 L은 렉처예요. 과학자, 커뮤니케이터 등이 참여하는 빗섬 렉처. 짧은 야외 강연을 통해서 빛과 기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유익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0: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주 화려한 한강의 밤이 기대가 됩니다.
1: 네, 제가 밤을 소개해드렸는데 낮 시간 볼거리도 있어요. 노들 요가, 대시민 야외 독서, 구석구석 라이브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낮에 운영됩니다. 이번엔 먹거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0: 아, 또 축제하면은 푸드트럭이죠.
1: 근데 빗섬 축제는 푸드트럭 정도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푸드트럭도 물론 있지만 인근 신용산과 노량진 만나로 골목 상권을 축제랑 연계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그래서 그쪽으로 놀다 가시면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세심하다고 제가 느낀 부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용산역, 노들섬, 노들역, 노량진역 이렇게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이게 배고프면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때 셔틀 이용해서 맛있는 저녁, 야식 드시러 가면 되겠습니다.
0: 아, 셔틀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1: 네.
0: 너무 좋네요. 자주 오고. 한강에서 놀거리, 즐길거리 진짜 다양한데 한강이 아닌 곳에서 즐길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한강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한강에만 있었죠.
0: 네.
1: 이제 다른 곳도 가볼게요. 이제 동작구로 가보겠습니다. 10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량진 축구장에서 동작 서커스 데이가 열립니다. 먼저 화려한 퍼레이드 공연이 있습니다. 앨리스와 토끼를 따라서 그리고 음악을 따라서 일상의 공간이 비일상의 서커스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 연희에서부터 근대 현대 서커스, 거리예술 공연까지 다채로운 서커스 공연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0: 아, 서커스가 요즘 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또 혹시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1: 서커스는 보는 맛도 있지만 또 해보는,
0: 네.
1: 해보면서 실패해보는 맛도 있죠. 에어리얼 서커스 저글링 플레이존, 요기조기 정글탑 등 서커스 체험을 비롯해서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역 공방이 참여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개장에는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서커스 플리마켓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네, 예술체험도 있고 또 작은 공방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공방축제 공방전도 있다고요?
1: 네, 만약에 좀 도예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엔 마포구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1회 마포 공방축제 공방전이 열립니다. 1회예요.
0: 네.
1: 토요일 10일 토요일이고요. 마포아트센터 앞 광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공방 부스에서 핸드메이드 작품도 만나고 또 나만의 향, 또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무료 강연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방들이 참여하는지 살짝 알려드리면 도예, 유리, 가죽, 실크스크린, 뜨개질, 캐리커트.

0: 2m 이 정도? 좀 아, 많이 알려드려버렸네.
1: 그러네요. 다양하네요.
0: 네, 현장에서 원데이 클래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시고 관심 있는 건 직접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풍성한 주말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말 계획의 큐레이터 조주영 기자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도 다음 주는 우리 조 기자가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좋은 주말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축제 즐길 거리 많던데 조 기자 대신 제가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믿고 맡겨주실 수 있겠죠?
0: 믿을게요.
1: 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배우로 오랜 시간 서울을 무대로 살아왔고 이제는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계신 신현준 배우님을 만납니다. 언박싱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김치?
7: 김치?
6: 너무 매워?
7: Do you know BTS?
6: 오, 나 BTS 알아요.
7: Do you know 손흥민?
6: Do you know Seoul?
8: 우리는 매일 서울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사는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 그리고 배우로, 교수로, 또 서울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 명예시장으로 서울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8: 네,
9: 반갑습니다.
8: 오늘은
9: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 네, 아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9: 아, 아까 오면서 뵌 분들이 뒤에 예쁘게 사진으로 다 계시네요.
8: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9: 서울에서 진짜 낳고 자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8: 아, 당연히 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걱정하지
9: 한국인이고요.
8: 마세요.
9: 한국인이고요.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여기. 편안하고요.
8: 아, 저희 사실 네. 2회차입니다. 그래서 아, 예. 2회차에 이렇게 명예시장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9: 그 사실 그 명예시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부끄러운데요. 하여튼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또 서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 언박싱 초대석 두유노 서울. 오늘은 제 책이 서울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 명예시장이시죠.

0: 이죠. 신현준 배우님 모시고 배우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다둥이 아빠로서 살고 있는 서울, 서울시 명예시장으로서 만난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서울을 언박싱해 볼 텐데요. 예, 신현준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에 남겨주세요. 네, 아, 근데
1: 네.
0: 그나저나 신현준 씨가 이 페루의 왕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 글쎄요, 저도 참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남미에서 예,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한국을 알려야 되겠다. 한국 문화를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남미를 다니고 있어요.
0: 실제로 공항이 정말 마비가 됐다는데, 실제로 그랬었나요?
1: 네, 참 신기하죠.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23년 전 드라마인데, 그걸 매년 하면서 팬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을 주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역할이라서 저를 너무
0: 약간 측은한 느낌도
1: 예예
0: 들고,
1: 제 역할을 너무 사랑해
0: 사랑해
1: 주시니까
0: 주시는구나.
1: 네 팬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네.
0: 그리고 23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변하지 않으셔서.
1: 그게 다행이죠. 사실 이렇게 23년 후에 팬미팅을 갔는데 너무 늙어 있으면 저도 어색하고 그분들도 어색할 텐데 다행히 제가 그래도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막내딸 덕분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네, 그런 좀 괴리감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전히 멋지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또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셔서 진짜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배우기도 하고
1: 네.
0: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는 서울시 명예시장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셨는데요.
1: 네.
0: 오늘은 이 배우 신현준이 아니라
1: 네.
0: 이 서울시 명예시장 신현준의 눈으로 서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네, 신현준 씨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1: 저는 뭐 서울에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태어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고요. 서울에서 자라면서 이 추억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울은 저한테 어떤 삶의 근간?
0: 근간.
1: 네. 모든 이 추억의 80%는 서울이다. 네, 그리고 서울의 발전을 계속 보면서 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지?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면서 저는 서울이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들인 것 같아요.
0: 사람들.
1: 네.
0: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1: 그분들 때문에 다시 여행을 오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참 시민의식도 너무 좋으시고요. 요즘에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보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0: 어렵어요.
1: 예. 네.
0: 맞아요.
1: 그리고 참 매너도 너무 좋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차도에서 빵빵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요즘에 심지어 들어보고 싶어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숙한 도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 일 때문에 가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울을 여행하고 싶어 하시고요. 서울을 또 방문하고 싶은데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0: 친절하고
1: 네.
0: 배려가 좋고,
1: 따뜻하고 음식 적은 가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막
0: 더 주려고
1: 넣어주시고
0: 하고,
1: 네, 그런 따뜻함이 그런 정들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오랫동안 좋은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발전과 이 사람들의 따뜻함이 지금의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이렇게 한 반세기 이상 사신 거잖아요, 서울에.
1: 공룡이죠.
0: 네. 그래서 이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란 공간이.
1: 네.
0: 근데 이제 실제로 가장 오래 사신 동네가 어디인지 좀 궁금해요.
1: 저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여의도에서 자랐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그래서

0: 한강의 변화를
1: 진짜 목도
0: 누드로,
1: 하셨겠네요.
0: 본 사람이죠. 예전에 뉴스에 저 정말 옛날 사람인 것 너무 티 나는데 한강물이 넘쳐가지고요.
1: 네.
0: 학교를 가지 못한 날들이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비가 오면은 한강이 넘칠까봐 미리 학교를 오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1: 여의도에 사시니까 또 그러셨겠어요. 더.
0: 예. 요즘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는
1: 그쵸.
0: 일이죠.
1: 그렇죠. 정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한강에 비가 오면은 약간 물비린내 같은 게 났었거든요. 아.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야, 정말 제 눈에 들어오는 한강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시겠어요. 진짜.
0: 그 변화. 그리고 요즘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가면
1: 네.
0: 거의 80%가 외국분들이 저희 한강을 즐겨주시고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장소마다 결이 다 틀려요.
1: 맞아요.
0: 그죠?
1: 한강공원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0: 다 다르고. 네.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다 틀려서, 야, 어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네. 계속 놀라는 것 같아요. 예, 서울의 발전에 대해서.
1: 아,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기억나는 서울과 지금의 서울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반대로. 이건 좀 아직도 서울답다.
0: 네.
1: 좀 서울을 관통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아까 말씀해주신
0: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1: 네.
0: 그런 여운들, 따뜻한 여운들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냥 눈빛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변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0: 맞습니다.
1: 네. 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이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서울의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0: 네.
1: 또 작은 골목이나 좀 허름한 동네도 가기도 하고
0: 네.
1: 이럴 텐데 배우의 눈으로 보셨을 때 서울을 완성하는 어떤 한 컷이 있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실까요?
0: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캐대연 오프닝을 봤는데요.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남산은 있었잖아요.
1: 네.
0: 남산타워에서. 그 이상하게 자주 가서 촬영을 하게 되고 무슨 행사도 많고요.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또 저희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까.
1: 네.
0: 운 좋게 어렸을 때부터 영화 작업을 하면서 해외 촬영도 많이 다녔는데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전 세계 어떤 광경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색도 바뀌고요.
1: 네.
0: 그리고 모든 계절마다 느낌이 또 틀려서 야, 우리는 참 다양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분들도 이제 나와서 촬영 할 때도 서울에서 이제 촬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세계 많은 유튜버들도
1: 맞아요.
0: 한국에 와서 촬영을 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죠. 도심은 도시, 또 도심 속의 휴식 공간,
1: 네.
0: 그리고 먹거리.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 것은 또 저희가 잘 보존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리들 가면 또 예전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울 요 한 곳에 다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그렇죠.
0: 네, 스튜디오 같아요.
1: 네.
0: 네. 아름다운 서울입니다.
1: 네, 네. 그중에서도 이제 남산의 사계절의 남산을
0: 맞습니다.
1: 네, 또 한 컷을 뽑아주셨고요.
0: 네.
1: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몇 개 해결하고 갈까 합니다.
0: 네.
1: 정보 알아야 할 이유님께서 네. 배우 신현주님 안녕하세요. 영화 장군의 아들 외부터 네. 드라마 각시탈 보고 서울시 유튜브 한 달에 한 차례 영상 띄우는 반반주도 보고
0: 사랑합니다.
1: 네, 배우님 팬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0: 반갑습니다.
1: 하셨네요.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야, 장군의 아들.

0: 에서부터 각시탈까지 진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반반주라는 서울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반반주까지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홍보해 주세요.
1: 네. 저도 반반지를 자주 보는데 정말
0: 네.
1: 재밌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너무 신나요.
1: 네.
0: 서울을 이렇게 느끼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게 항상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0: 네.
1: 반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0: 네.
1: 바로 넘어가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서울시 공식 콘텐츠 서울 반반지에서도 같은 이제 서울 명예시장이신
0: 네.
1: 정준호 배우님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계세요.
0: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뭐, 들어야 되겠죠.
1: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을 소개하다 보면서 아, 나도 여기는 몰랐는데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새롭게 좀 이렇게 알게 됐구나 하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을 좀 다시 발견한 곳이 있을까요?
0: 사실 저희가 반반지 영상을 찍으면서 참 감사한 게, 1년 반이 됐는데요. 거의 한 70%를,
1: 70%요?
0: 예,
1: 와.
0: 몰랐던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곳곳에 지금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곳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것들을 아주 잘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요. 반반지 외에도.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어디가도 없는 정말 서울만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콘텐츠, 다양성을 다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1: 네.
0: 네.
1: 그중에서 이제 서울 반반지 하시면서
0: 네.
1: 한 군데 딱 여기가 좋았다 하는 곳.
0: 저는 어떤 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 네.
0: 많은 촬영을 해서 다리 밑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1: 다리미 카페.
0: 예, 한강도 볼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카페가
1: 혹시
0: 있어요.
1: 광진교 아닐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광진교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정말 좋아요, 거기.
0: 너무 예뻐요.
1: 네.
0: 그리고 책도 무료로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피아노 연주도 할수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1: 아, 사실 지난주에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거기를 추천하고 싶으셨대요.
0: 네.
1: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는
0: 오, 마음이
1: 바람에
0: 통했네요.
1: 그런가
0: 네,
1: 봐요.
0: 마음이 통했네요.
1: 아, 대표님 대신
0: 네.
1: 이제 명예시장님이신 신현준 배우님이 대신
0: 이야,
1: 소개해
0: 마음이
1: 주신
0: 통해서,
1: 걸로.
0: 네.
1: 네.
0: 아, 그리고 한강 버스 꼭 한번 타보시고요.
1: 아, 한강 버스 너무 좋죠.
0: 이게 눈 호강할 수 있습니다.
1: 아.
0: 포인트마다 다 달라요, 색깔이. 예. 네. 진짜 너무 아름답죠.
1: 저는 그 잠실에서 뚝섬 잠깐 타봤어요.
0: 네.
1: 근데 어느 구간이 제일 좋던가요?
0: 저는 다 좋고요.
1: 네.
0: 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시간 선별을 잘하면 뚝섬을 지날 때 노을이 집니다.
1: 아, 최고네요, 그러면.
0: 그때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들
1: 네.
0: 프로포즈 하면은 100%입니다.
1: 와. 프로포즈 추천 장소까지. 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준호 배우님이랑 함께 또 계속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정준호 배우님이랑 티키타카 케미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아, 만약에 두 분이서 서울 여행을 가신다면
0: 네.
1: 어떤 분이 좀 끌어당기고 어떤 분이 좀 따라가실지 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제가 성격이 좋아서 아직도 걔를 만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호 얘기를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한살 형인데,
1: 네.
0: 안 들어주면 또 삐지고 땡깡도 있고 그래서 준호가 원하는 대로, 예, 가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준호가 한강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요트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정말 시간대를 4시 반에 요트를 타서 이렇게 석양질대, 까지 탔는데요.
1: 네.
0: 아이들 이 머릿속, 마음속에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1: 그렇게 좋았나
0: 네.
1: 봐요.
0: 그렇게 참 가족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저처럼 저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다녔던 모든 곳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추억들을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빠, 엄마들, 아이들한테 서울의 많은 추억들 만들어주세요.
1: 네. 그럼 좋겠네요. 자, 이제는 서울을 소개하는 배우를 넘어서 지난 9월부터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서 서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0: 네, 네,
1: 명예시장은 또 홍보대사랑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실까요?
0: 홍보대사는 이제 서울을 알리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또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요. 그것들을 서울 정책 사업에 좀 연관을 시켜서 발언권도 가질 수 있고요.
1: 네.
0: 1년에 몇 번씩 저희가 서울시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등 또 이런 것들은 생겼으면 좋겠다.
1: 네.
0: 해서 의견이 채택이 몇 번 됐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네. 의견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조금 공부를 하라는 숙제도 내주시고요. 네.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1: 막중한 책임을 또 지고 계시네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시민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서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아,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네, 오히려 제가 못 즐기고 있었구나.
1: 아,
0: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서울을 네, 더 많이 즐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시장을 하면서.
1: 그래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반 서울 시민일 때랑 명예시장일 때랑 네.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0: 이제는 그 제가 다리 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울시 정책사업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이 또 서울시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응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1: 아까 그 채택되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0: 저는 명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1: 네.
0: 아까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사실 어렸을 때는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버지가 명동을 참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1: 네.
0: 저도 그 추억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명동을 자주 가는데요. 명동에 먹거리가 참 많습니다.
1: 네.
0: 굉장히 맛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적인 면이 조금 비싸지고요.
1: 아.
0: 제가 우연히 호텔에다가 차를 댔는데 호텔에 주차 요원 하시는 분이 예전에 알던 분이셨어요.
1: 오.
0: 그래서 저한테
1: 네.
0: 명예시장 된 거 기사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1: 네네.
0: 외국인 분들이 90%가 투숙객인데 배탈이 많이 나신다. 그래서 조금 위생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문서를 작성해서
1: 네.
0: 제출을 해서 네, 서울시에서 바로 이제 위생점검 나가서 네, 그것이 채택돼서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0: 네, 위생이 엄청 중요하죠.
1: 하셔서. 네.
0: 네, 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그런데 또 신현준 씨에게 또 하나 역할이 생겼다고요? 이 새 아이를 키우는
0: 네.
1: 이제 가족으로서 최근 서울 아이 엠버서더 4기로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0: 페루 왕자보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네
0: 제가
1: 그래서
0: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관객분들 덕분에 많은 행복을 누렸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를
1: 네.
0: 하면서 행복이 엄청 컸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자랐고요.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제공되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리고 또 육아, 또 출산, 임신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잘 알고 계시지 못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제 그것들을 알리는 일을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과 같이
1: 하시는
0: 하고 있습니다.
1: 걸, 하고 계신 걸로.
0: 네.
1: 네. 아, 저도 사실 그 따님 민서 양이
0: 민서요.
1: 저랑 저희 첫째 아이랑
0: 네.
1: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0: 네.
1: 느낌으로 동심감을 저 혼자 갖고 있었거든요.
0: 아, 제일 행복할 때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육아, 임신, 출산 정책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0: 네.
1: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저는 뭐 그런 정책도 정책이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0: 행복한지.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행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기르면서 사는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나도 아이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런
1: 네.
0: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감히 줄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그게 또 아이 앰버서더 역할이기도 할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아, 네. 그럼 잠깐 문자 소개하고, 3983번이 영원한 우리의 하야시, 아니, 기봉이, 현준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해
0: 반갑습니다.
1: 주셨어요. 네.
0: 반갑습니다.
1: 또 보불보불님께서는 페루 왕자님 안녕하세요. 내한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0: 어저께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요.
1: 네.
0: 기사가 다 그렇게 났더라고요. 페루 왕자님 부산국제영화제 내한 찾아주셨다.
1: 너무
0: 부끄럽습니다.
1: 재밌네요. 네, 또
0: 네.
1: 3026님께서 멋있게 사시는 신현준 배우님 항상 응원합니다.
0: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분이시래요.
0: 아유,
1: 꾸밈이
0: 고맙습니다.
1: 없는 면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아유, 좋게
1: 해주셨네요.
0: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또 그게 정준호한테 고마운 게 정준호가 늘 꾸미고 다니고 가식적이어서 제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1: 아, 정준호 배우님도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이거에 대한 변명을 좀 해주시려면. 아,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0: 네.
1: 너무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저희 서울 언박싱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아직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신현준 씨만의 서울의 보물상자
0: 네.
1: 하나만 열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0: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의 어느 곳을 가도, 어느 가게를 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들이 다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나 요즘에 또 창업하신 분들이나 서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청계천의 길을 가다가 여기 안내 지도를 보고 여기 어디예요 물어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젊은 분들 모두가 서울의 자랑이라고 저는
1: 아, 네,
0: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서울 언박싱 초대석 Do You Know 서울 그두 번째 시간에 서울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 명예시장 신현준 배우님의 서울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자녀에게 물려줄 서울 역시 기대가 됩니다. 아, 가시기 전에 다음 주 게스트를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0: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1: 네.
0: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자, 여러분. Do you know 슈퍼맨?
1: 두노 슈퍼맨?
0: 네.
1: 네, 또?
0: Do you know 준범 아빠?
1: 준범 아빠? 아, 준범 아빠라고 하면은 슈퍼맨, 왠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홍 땡땡 남편?
1: 누군지 딱 감이 옵니다, 이제. 아, 다음 주 게스트분까지 소개를 해주시고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 서울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도착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명예시장이자 페루 왕자님,
0: 아이고.
1: 신현주 배우님,
0: 네.
1: 함께 서울을 언박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든든한 기자 문숙희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서울
1: 감사합니다.
0: 많이 즐겨주세요.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0: 본 적도 있어요.
1: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에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잠실 철교부터 정체고, 같은 방면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서강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홍제램프부터 정체인데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는 두 건의 사고입니다. 문산 쪽으로는 문봉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사리연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두 곳 다 사고 지점 앞두고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습도는 39%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뜻밖의 일로 이웃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돌아온 한 엄마가 밤낮 없이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걱정돼 손편지와 함께 주방 세제와 티슈가 담긴 작은 선물을 이웃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아기 엄마의 집 앞에 선물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웃들이 이런 내용의 손편지도 함께 써줬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쁜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아기가 울 때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이웃들의 배려 덕분에 위로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을 같은 곳에 살면서도 몰랐던 이웃들이 아기 울음소리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죠. 먼저 건넨 작은 배려는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따뜻함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예민해 아에 이오우 여는 말에서 아기 울음소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간 노래 들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HBM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HBM 판매 확대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 증가와 국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35% 올라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매물도 줄면서 새 집을 구하기보다 기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전셋값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밀어올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200여 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 6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자재 규격과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을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우시죠?
2: 네.
0: 예. 오늘 또 저희가 급하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가 보겠습니다. 출동지 경기도 용인으로 가보는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에게 20년 믿고 맡긴 보험. 월 보험료 200만 원인데 심장질환 진단금은 0원? 뭐가 문제일까? 입니다. 오랜 기간 설계사를 믿고 고액의 보험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사연자님도 월 2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면서 큰 병이 생겨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보니 기대했던 진단비는 받지 못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내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는 방법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노후 준비까지 이어가는 꿀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0: 우리가 그 암, 뇌, 심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네. 심장은 주요 보장 중 하나인데 진단금 0원이면 제목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0: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고향 동생이 보험 설계사인데요. 20년 전부터 제 보험은 물론 가족들 보험까지 쭉 믿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료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솔직히 부담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형님, 지금은 보험료 내는 게 좀 빠듯해도 나중에 아프고 나면 자식보다 보험이 훨씬 낫다 하실 겁니다.
0: 동생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부모는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으로 치료비 일부는 받긴 했는데 정작 기대했던 진단비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 아니 여보, 이거 아프면 진단비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20년 넘게 생활비 아껴가면서 그 비싼 보험료를 왜 낸 거냐고.
2: 나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심장 아픈 사람한테.
0: 제가 사실 아내에게는 면목이 없습니다. 보험 좀 정리하자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무시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필요한 진단비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과 게다가 지인들까지 제 소개로 같은 설계사에게 가입한 터라 더 걱정되고요. 그리고 몇 년 뒤면 저도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노후 준비도 부족해서 정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과 은퇴 준비를 제대로 바로잡고 싶은데요.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본인 보험료만 거의 200만 원 내고 네. 계셨고요.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은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어땠나요?
1: 네, 그 사연자님이 가입한 내용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0: 그 정도였나요?
1: 네. 뭐 많다 많다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보험을 그동안에 유지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요. 네. 이 청취자님이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본인의 보험이 월 193만 원, 배우자님이 145만 원, 큰아들이 46만 원 정도였고요. 네. 작은아들 보험까지 합치면 4인 가족이 무려 월 400만 원이 넘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상담을 이제 많이 가정제 진행을 했지만 이 정도로 보험료가 큰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게다가 20년간 같은 지인 설계사에게 이제 모든 가족의 보험을 믿고 맡기다 보니 같은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만 전부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의 건수도 상당히 많고 복잡해서 저희가 이 전체적인 보장을 점검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 네. 뭐 이렇게 고향 동생이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해주겠거니 네. 하고 믿고 맡기잖아요. 이렇게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에게 오랫동안 믿고 맡겨온 분들도 분명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뭐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한 보험사에서 이제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3: 네.
2: 다만 그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험료, 그 타사 보험사 대비 경쟁력 있는 또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보장을 받고자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여러 회사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한다면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실제 가입 내역을 살펴봤을 때 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1: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반복된 보험 가입과 해약입니다. 그 청취자님이 올해 66세이신데요. 그 가입한 한 10건 되는 보험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한 보험이 2022년도에 가입한 보험이에요.
3: 20년에 맡겼는데요?
1: 네, 그러니까 4년 된 게 가장 오래된 보험이란 뜻이죠.
3: 네.
1: 그리고 배우자님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저 이렇게 된 이제 연유를 좀 여쭤봤더니 지인 설계사한테 이제 아, 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달하면 가장 오래된 보험을 먼저 해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나서 그때 보험을 해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새로 또 가입을 또 하시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해약과 가입을 반복을 해오다 보니 가장 오래된 보험이 고작 4년밖에 안 된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었을 이제 올해도 네. 불과 두 달 전에 두 건의 보험을 이미 또 새로 가입을 하신 상태이셨어요.
3: 아니 이 보험은 대체로 이제 오래 유지할수록 이득인 게 맞잖아요.
1: 네.
3: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계속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보험만 남게 된 거네요. 심지어 올해도 가입을 하셨고. 자, 그 과정에서 해지로 인한 손실도 생기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도 더 연장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요.
2: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보험료만 내다가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보험을 이제 해지라든가 해약을 하게 되면 납입한 돈은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은.
3: 네.
2: 새로 가입한 보험은 최소 1년이 지나야 또 보장도 또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질병이나 진단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보상이 어렵겠죠.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사연자님의 경우는 보장이 이제 좋은 신규 상품이 출시됐다는 말만 믿고 당연히 이제 신뢰관계가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3: 네.
2: 과거에 보험을 해약해버린다면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보험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3: 네. 아니 게다가 우리 청취자님이 올해 66세라고 하셨잖아요. 최근 4년 사이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이라면 이거 뭐 월 2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앞으로도 감당이 가능할까요?
1: 당연히 감당하기 어렵죠.
3: 네.
1: 그 아무리 이제 보험의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해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 10년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한 2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3: 네.
1: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청취자님은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금액이 너무 많은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까지 또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한 건씩 또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3: 네.
1: 그 보험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는 것보다도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을 굳게 먹으셨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 수순을 밟기로 하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
3: 네.
1: 또 안타깝지만 또 저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또 상당한 걸림돌이 생겨버렸어요.
3: 걸림돌이 시작도 전에 생겼다면 혹시 최근에 그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게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험도 또 건강할 때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진단받은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데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기존 보험에는 기대했던 진단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다시 보험을 손보려니 건강 문제에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3: 네.
2: 그래서 이번 일로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보험을 제대로 점검했다는 건 굉장히 다행인데요.
3: 지금이라도.
2: 네. 근데 만약에 심장 질환이 없었다면 내 보험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료만 내고 예전처럼 보험을 가입하고 해약하고 가입하고 해약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3: 네.
2: 아쉬운 건 건강할 때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는 건데 그래서 보험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말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이 20년 동안 반복된 보험 가입과 해약을 가장 큰 문제로 짚어주셨고요.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나요?
1: 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료에 비해서 정작 필요한 보장이 부족했다라는 점인데요.
3: 네.
1: 생각을 해보면 월에 200만 원 보험료를 낸다면 보장이 어떨까요?
3: 막 화려해야죠.
1: 아주 차고 넘칠 정도일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 네.
1: 우리 사연자님은 암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1,500만 원씩 준비되어 있는 게 전부셨어요.
3: 네.
1: 이 3대 진단비를 위해서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제가 한번 따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3: 네.
1: 그랬더니 월 22만 원 정도가 이 3대 진단비를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였는데 좀 이상하죠. 한 달에 한 200만 원가량 내시잖아요.
3: 네.
1: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사망보장 때문이었어요. 그 가입을 한 10건의 보험에 모두 다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각각의 보험료가 한 건 다 보험료가 좀 높았던 거고요. 정작 필요한 이런 질병에 대한 질병 보장보다는 사망보장 때문에 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었죠.
3: 네. 보험료가 이렇게까지 높아진 데에는 질병보다 사망보장이 좀 컸다. 자, 그런데 이 사망보장은 당시에 뭐 청취자님이 필요해서 많이 준비하셨던 건 아닐까요?
2: 네, 물론 20년 전에는 나이도 젊으셨잖아요. 40대시니까.
3: 그쵸.
2: 그리고 자녀들도 분명히 어렵겠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책임보다는 사망보장이 당연히 그때는 이제 중요하지만 현재 청취자님이 두 아들은 30대예요. 또 경제
3: 컸네요.
2: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보장보다는 당연히 노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취자분은 질병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항을 이제 천천히 말씀드렸더니 청취자님은 이제 사망보장이 이렇게 또 많이 가입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 그냥 날 믿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하신 거죠.
3: 네.
2: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내 보험이 어떤 걸 좀 보장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겠다.
1: 네.
3: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미 뭐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또 우리 전문가님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 네.
3: 우리 전문가님들의 진단을 받아서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셨나요?
1: 네.

0: 일단은 저희가 보험 내역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정안을 만들고 또 이제 사연자님의 의견을 또 듣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1: 네.
0: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과 3대 진단금, 아까 암, 뇌, 심장 요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월 29만 원 정도로 1차적인 정리를 좀 진행을 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보장은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간병비라든지 뭐 고액지병에 대한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미 이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더확 줄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향후에 또 치료에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장은 좀 남기고 순차적으로 순서를 둬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 네, 월 200만 원 가까이 내던 보험료를 그래도 월 40만 원대까지 줄였다니까 이게 참 진작에 점검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0: 네.
1: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 정리와 함께 또 노후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은퇴가 또 머지 않으시기도 했고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을 점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고정 지출을 줄이고 은퇴 이후에 쓸 자금을 만들기 위함인데,
1: 네.
2: 청취자님은 이제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부부 합산 월 35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그동안 이제 높은 보험료 때문에 엄두 내지 못했던 노후 준비도 좀 함께 할수 있게 되었고요.
1: 네.
2: 줄어든 보험료 일부를 개인연금으로 돌려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 흐름을 이제 준비하신 방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네. 부부 합산 보험료 35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뭐 240만 원 정도
0: 네.
1: 줄었고 또 보장 공백도 채우고 이 줄인 보험료를 연금으로 활용해서 이제 예상연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든든하게 준비를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라도 우리 청취자님이 또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0: 네, 맞아요. 이분도 사실은 상담을 받고 점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특히나 또 오랫동안 믿었던 그 지인 설계사한테 한 거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죠.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좀 원망도 좀 하셨고, 아, 왜 내가 이거를 진작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이제 후회도 많이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제라도 좀 제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잠도 편히 잘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 네.
0: 저희 상담을 끝나고 막 반찬을 저한테 막 싸주셨거든요.
1: 어머.
0: 막 김치랑 뭐
1: 네.
0: 멸치볶음 뭐 이런 것들 막 싸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아, 참. 이 직업에 대한 보람도 좀 느꼈고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게 너무 와닿아서 아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한 보험 점검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좀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보험료 뭐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분이 이제 주변에 많이 소개를 좀 해주셔서 그게 또 마음에 계속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상담을 다 마무리하고 주변의 지인분들도 이제 한 번씩 저희가 다 점검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1: 네, 우리 문자 6973님께서 제가 일하는 중이라 통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주말도 상담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0: 네.
1: 물론 가능하죠.
2: 아, 그럼요.
1: 저희 전문가님들 주말에 안 쉬시잖아요.
2: 아, 그럼요. 달려갑니다.
1: 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 네.
1: 전화 주세요라고 남겨주셔서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5884님도 50 10대 여성인데 그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거든요. 이거는
0: 네.
1: 이따가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나볼게요.
0: 네.
1: 자, 20년 동안 지인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지만 막상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도 기대했던 진단비를 받지 못한 우리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반복된 가입과 해지, 과도한 사망 보장 등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부부 합산 월 350만 원 정도였던 보험료를 90만 원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 보장보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곡 들을게요. 비비 밤양갱.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6: 유통 빤대기
5: 끓여 먹어도
7: 볶아 먹어도
5: 그냥 먹어도
7: 고소하고 실속 있고
5: 어디서나 간편하게
6: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궁금증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을 두 분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또 보험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좋은 보험 있으면 좀 하나 소개시켜줘, 추천해줘. 자, 이 부탁 들으면 어떻게 답해주세요?
1: 일단 저도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답변하기 네. 수월할 텐데 사실 좋은 보험이라는 거는 다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험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그분한테는 가장 좋은 보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0: 이거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2: 네. 뭐 말씀을 다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게 봤는데 네. 좋은 보험 기준이라는 거는 나한테 네. 맞는 보험이 이제 기준이잖아요.
0: 네.
2: 근데 현재 상황,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직업이 좀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뭐 사무직이라든가 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0: 네.
2: 그죠? 그래서 뭐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장이 나한테 잘 맞는 상품이 제일 좋다. 그리고 내 현재 건강 상태, 소득 그런 뭐 기준에서 네.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한테 좋은 보험이다.
0: 근데 두 분에게 더 또 제가 막 신뢰가 가는 게 무조건

0: 보험 이거 가입해, 새로 가입해, 이게 아니라 점검부터 받아라. 네. 이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점검이 네. 먼저고, 그리고 좋은 보험을 물어보기보다 나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네. 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 재무 전문가 두 분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첫 번째 민원 28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올해 초 폐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평생 돈 관리며 가족 보험까지 남편이 도맡아왔고 저는 살림만 해왔는데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다 보니 앞으로 혼자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합니다. 제 이름으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남편이 가입한 보험도 찾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물어보면 됐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챙기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참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도 참 크실 텐데 그동안 이 남편분이 챙겨주던 일들까지 혼자 하려니까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2814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 네, 남편을 그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뭐 익숙하지 않은 동반일까지 맡겨야 됐으니 당연히 이제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본인의 보험과 남편의 보험을 나누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814님은 본인 보험은 내 보험 찾아줌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서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0: 네.
2: 배우자님 보험은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를 신청하거나
0: 네.
2: 보험협회의 상속인 방문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내 보험 찾아줌에서 이제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네.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기에 앞서서
0: 네.
1: 먼저 좀 용어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우리가 보험 관계자라고 하는 계약자, 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일단 보험의 계약을 맺는 사람을 우리가 계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을 받는 사람. 수익자. 맞아요. 네,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0: 네.
1: 자, 여기서 그럼 문제를 드릴게요. 한 건의 보험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가입을 할 때 수익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 아.
0: 왠지 다 다를 수 있다. 저는 O를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네, 이제 뭐 거의 베테랑이 다 되셨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보험 관리를 모두 다 도맡아 해왔다면 계약자는 남편일 가능성이 크고요.
0: 네.
1: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의 보장 대상자인 아내가 아팠을 때 받게 되는 진단비는 바로 수익자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수익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관계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아내분이 보장받는 보험이라면 이 남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내분의 보장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2: 네,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피보험자인 아내의 보장이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고요.
0: 네.
2: 다만 그 사망한 남편을 계약자로 둔 채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보험이 보험료가 남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라든가 출금이 됐다면 그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실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사항도 변경 요청하셔야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남편분이 계약자인 보험은 계약자 변경과 보험료 납부 상태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건가요?
1: 당연히 배우자가 받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제 남편이 피보험자인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아내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간혹 자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 법정 상속인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에서 상속순위 등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아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보험 보장의 대상자이고 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죠.
0: 그러니까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할 때부터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를 잘 정해둬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뒤에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수익자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수익자 관계가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법적 상속인으로 이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사실 그 상속인이란 기명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청차인처럼 사별을 겪게 될 수도 있고
0: 그렇죠.
2: 그렇게 되면 가입 당시 취지와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익자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반대로 아내분이 보장받는 보험인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남편분으로 되어 있다면요. 이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금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1: 네, 일단 어떤 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보험금이 자동적으로 아내한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익자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0: 네.
1: 남편에서 본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험 관계자를 바꾸려면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남편일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근데 지금 돌아가셨죠.
1: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를 먼저 변경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0: 네.
1: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모두 이제 보험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0: 네.
1: 순서대로 이렇게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험을 정리하실 때는요. 본인 보험은 내 보험 찾아줌에서 배우자 보험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남편분이 계약자나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변경 절차를 문의하시고 보험료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자 주신 2814님은 방송 끝나고 저희 팀장님들이 전화드려서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5884님께서 50대 여성입니다. 간병보험 가입하려고 받아본 내역인데요. 보험료 비싼 부분은 요양병원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간병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애들 간병보험도 내용이 비슷하던데 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1: 그 요양병원 제외라는 특약이 있으면
0: 네.
1: 반드시 요양병원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0: 네.
1: 보험사마다 이거를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간병보험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요양병원이 되는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180일 전 그리고 180일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표기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180일 이상도 보상이 되어야만 1년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0: 네.
1: 요양병원에 얼마의 그 간병비를 주는지 이걸
0: 네.
1: 확인하시고 그리고 181일 이상도 지급이 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0: 지금 이 청취자님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5884님께서.
1: 네.
0: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써있는 것 같은데 이병호 팀장님 어떻게 뭐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지금 내용을 보니까
0: 네.
2: 그 상해 질병 입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양병원이 별도로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0: 네.
2: 네 질병 지금 뭐 간호간병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외에 들어가 있고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장은
0: 그러면
2: 네,
0: 보장
2: 요양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보면은 상해 질병 입원비 요양병원
3: 네
2: 있어요
3: 네.
2: 다 가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0: 아 그러면 보장은 다 되든 걸로 가입이 잘 되셔 있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2: 네네네 맞아요.
0: 네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5884님의 민원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5727님 문자 만나보면요 며칠 전에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없이 지내면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전환하고 싶어요. 한마디면 보험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보험에 가입하고

0: 가입하고 병원에 간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 우리 5884님 남편과 아이들 보험 관련 추가로 상담 필요하시면 샵 0951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서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 깎아준다 건강하면 이건 저도 하고 싶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이게 최근 한 3, 4년 전에 나온 보험사 상품이거든요.
0: 네.
1: 예전에는 없었어요. 뭐, 이제 내가 입원이나 수술한 후 보험료 할인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0: 네.
1: 이제 최근에 나온 상품인데,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사고 계약 그 전환 제도가 부각된 건강보험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매년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0: 매년이요?
1: 네. 근데 대신에 또 기간은 또 정해져 있어요.
0: 네.
1: 5727님도 무사고 계약 전환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료 할인이 당연히 가능하고 많은 보험사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신 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좀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도가 정비된다고 하셨는데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게 맞나요?
2: 네.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에 한 번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놓치시게 되면 이렇게 할인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0: 네.
2: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입자가 이런 제도라든지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었지만 활용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무사고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횟수를 여러 번 안내해드리는 걸로 좀 변경이 됐고요.
0: 네.
2: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0: 네.
2: 그 기존에는 이제 알림톡으로만 안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화라든지 우편 등의 이제 복수 수단으로 안내를 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좀 편안하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0: 더 자주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2: 맞아요.
0: 거네요.
2: 네.
0: 할인 받으세요. 돈 챙겨가세요.
2: 근데 이걸 또 스팸으로 오인해서 미처 못
0: 아.
2: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2: 굉장히 좀 좋은 제도였지만
0: 네.
2: 할인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0: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은
2: 네.
0: 아, 이거를 내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스팸이 아니었구나.
2: 네.
0: 아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아니, 또 당장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5727님처럼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거예요?
1: 네,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략 1년 무사고 시약 6.5%, 10년 무사고 시45.9% 정도 가량 보험이 할인되고요.
0: 절반이나요?
1: 네. 즉 무사고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율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0: 네.
1: 다만 이제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0: 네.
1: 네. 단 상품마다 그리고 가입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모든 상품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입원이나 수술 없이 지내셨다면 가입한 보험이 무사고 전환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맞으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할인은 신청 이후부터 적용되니까 미루지 말고 보험사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머니특별시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58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60대 머니특별시 애청자입니다. 저도 라디오 나오는 사연자님들처럼 팀장님들께 보험 점검을 받고 싶거든요. 모두 지인을 통해 가입한 거라 사실 좀 망설여지긴 해요. 잘못 가입한 걸 알게 되면 괜히 그분들을 원망하게 될까 걱정이고 그냥 유지하자니까 찜찜하네요. 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게 맞겠죠. 계속 망설여지는데 저 너무 우유부단한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지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2: 네,
0: 이거를
2: 맞아요.
0: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망설여지는 게 맞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고민 털어놓는 분들 많죠.
2: 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남자분들은 뭐 흡연까지 여러 가지 각가지 관계로 이제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0: 네.
2: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지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0: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해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떠한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그리고 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이런 이제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지
1: 네.
0: 점검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해약한다라고 생각하고 질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 맞아요. 뭐 해약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지인 몰래 뭐 점검만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이런 고민으로 이제 보험 점검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2: 네. 이제 보험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뭐 차량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하잖아요. 엔진오일도 뭐 교체하기도 하고 이런 뭐 타이어도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차를 바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미리미리 고장 더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받는 거고
1: 네.
2: 치과에 가서도 이제 검진을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더큰 치료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점검을 한다는 의미는 큰 지출을 막기 위함이고 최소한의 그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실 수도 있고 보험은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이제 독이 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무조건 알아봐야 한다. 자, 지인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내 생활과 가족을 지켜줄 보험이잖아요. 우리 5812님도 걱정만 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보장에 가입이 돼 있는지 점검을 좀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5812님이 제가 봤을 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이 다 나중에 진작 점검 받을 걸 그랬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왜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시간을 좀 단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때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관계에 가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인만 믿고 가입하신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녀들 입장을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은 선택권 없이 일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담당했던 그 분이 나의 지인인지 자녀들 지인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자녀는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1: 그렇죠.
2: 나와 관계로 인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보장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2: 자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잘못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잘 가입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꼭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4929님께서 제가 수업 중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상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24시간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연락 주실 겁니다. 자, 보험 점검은 어떤 질병에 얼마를 받는지, 보장은 언제까지인지, 보험료가 앞으로 오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점검을 미루면 부족한 보장이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자, 점검이 곧 해약은 아니니까요. 잘 준비된 보장은 유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818님께서 제 이름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제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까 우리 또이 개념
0: 네,
1: 알아봤잖아요.
0: 맞아요.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아, 네.
0: 본인이 피보험자로만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변경은 어려워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849님께서 저희가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친한 지인을 통해 가족들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을 통해 보험 점검을 받고 싶은데 제가 혹시 보험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인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0: 근데 진짜 이런 분들 많으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걱정돼서 점검조차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

0: 사랑하는 것 자체로 그 지인분이 알게 되시진 않아요.
1: 오, 다행이다.
0: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점검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점검만 받으셔도 되고 네. 지인분들은 모르게 할 수 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2: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점검이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점검을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뭐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죠. 아까 치과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 안 됐을 때 나중에 큰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네, 짧게 해볼게요. 각가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하듯이 보험 점검 또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다.
1: 네. 어쨌든 뭐 두 분 다 점검을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0: 하셔야 합니다. 꼭.
1: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희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88.8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평소보다 퇴근길 정체가 길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오후 시간대부터는 연휴를 맞아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꽤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도로 곳곳에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강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 1,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한데 그 때문에 연결되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 가는 길도 미사부터 강일 지나서 올림픽대로 진입해서까지 내내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청담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작업 지점 이후로는 영동대교부터 여의도 부근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단풍이 더 고와집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사과는 더 맛있어지고 오미자는 더 깊은 맛을 내고요. 일교차가 클수록 알밤은 더 단단해지죠. 일교차 큰 날씨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고운 단풍도, 더 맛있는 사과도, 더 단단한 밤도 이런 고생스러움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오늘 할로입니다. 새벽엔 찬 이슬이 맺히지만 한낮은 아직도 좀 덥다 싶은데요. 이 자연의 섭리에 사과도 단풍도 우리도 곱게 곱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연 신유가 부릅니다. 정주고 내가 우네.

0: 어, 신유 씨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정주고 내가 오네. 정다운 목소리 신유 씨 잘 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밤도 좋아지고 오미자도 깊은 맛을 낸다 그러고 사과는 더 맛있어진다 그러고 참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절기상 할로입니다. 예. 눈에 띄는 뉴스 첫 번째로 김지용 초대 중대 범죄 수사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확정이 됐네요. 일정이 14일 날 열리는 겁니다. 14일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를 기록했는데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요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말고는 세계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이라고 하네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뭐냐. 제조업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55.1%. 55%.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뿐만이 아니고 애플, 엔비디아,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도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도 이제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성과급을 내년 3월 말에 지급한대요. 예. 그래서 연봉 8천만 원대 초반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부별 세전 네. 최고는 7억 5천만 원.
1: 와.
0: 연봉 8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너스가 7억, 야, 7억 5천. 허. 저 밖에 저 TBS PD하고 엔지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유, 쟤들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돈도 못 받고. 연봉 8천만 원인데, 세전이라고 하지만, 7억. 허, 대단합니다. 예. 자,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잠수기호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그래요. 10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예. 마지막 주 10월 26일 월요일 26일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데입니다. 시 최초의 한강 보행 전용 다리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수교는요 1976년에 한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인데 개통 이후 시민 이동을 담당해왔죠. 아, 잠수교가 생긴 지 꽤 오래됐군요. 76년. 예. 76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6, 7, 8.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어진구나. 와. 파블로는 1976년에 몇 살이었냐, 너? 예?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 근데 뭐 쟤도 2년이면 환갑이에요. 벌써. 아. 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가 약 3,900만 원인데 요거를 교정당국이 대신 내고도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기사가 났네요. 뒤늦게 국가가 구상금 청구에 나섰는데 이게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동부구치소가 2020년 10월 23일 날 최 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신 변제를 해줬는데 앞서 최 씨는 또 2019년 7월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에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근데 3,927만 원, 네, 이걸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곡살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은혜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대요. 그래서 징벌을 받았는데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유통이 되면서 도박과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교도소에서 도박을 네, 하는데 아마 저쪽 지금 저 보도 전문 채널에도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A4 용지를 잘라가지고 거기가 아마 그렸나 봐요. 그죠? 화투나 포커 뭐 이런 거를 디자인을 했나 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등기 우표를 갖다가 현금처럼 유통을 시켰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네. 아, 그렇군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자, 출석 체크 두 분 문자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3386님께서 일군님 그리고 파블로 PD님 기술감독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구석 일렬로 TV 시청하며 출첵합니다. 없던 광고라서 그런지 더 귀에 잘 들려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랜만이 아니고 TBS가 뭐 공영방송이었고 광고라는 걸 안 했던 방송인데 예, 생소합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좀 광고를 더 해야 되는데 듣고 계신 분 중에 사장님이 계시면 좀 TBS에 좀 광고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삼성전자는 연봉 8천만 원인데 내년 3월 보너스 7억을 준다는데. 아, 참. 5678번님께서 또 어제요 파닥 당첨됐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아들은 왜 안 오냐고 뭐라 그러고 190님 이름 대고 먹으면 됩니까? 네. 아, 5678번님 파블로 PD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 가게 사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대요.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확인은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 그 파닥 파블로 PD. 오. 아, 거기 저 같은 당진이시라 그랬잖아요. 직접 가게에 가서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사장님한테 확인하시면 예, 전화는 드렸대니까 네, 이상 없을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대기 유통 빤데기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대기 유통.

정형외과 전문 의사면서 가수 함께하고 있는 이선규 씨의 노래입니다. 거참 말만네. 노래 듣고요.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를 드릴 건데요.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2583님이 문자를 보내셨어.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가 깜놀했습니다. 갑자기 옷을 벗으셔서 일구 진행자 아니면 더우세요? 아유, 일교차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예. 가볍게 간절기에 외투를 입고 왔는데, 아, 밖에서는 그런데 괜찮았는데,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좀 덥네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샵 0951 문자 창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는 돈가스 퀴즈 나눔 선물을 시작합니다. 예.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푸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퀴즈 이렇게 올려놨네요. 1976년에 개통한, 1976년에 이제 파블로 PD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답니다. 이때 개통한 서울의 이 다리. 예. 50년 만에 이제 자동차가 안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행자 전용이 된다고 그러죠. 10월 26일부터 차량 통행이 영구 중단되면서 이 다리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 다리 이름이 뭐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1번 잠수교, 2번 한남대교. 네. 모르시겠어요? 그냥 1번 쓰십시오. 모르시겠다는 분은. 자, 그럼 두 번째 쓸 거는 뭐냐? 나눔 선물 받으실 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화로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

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컵 큐밍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신 사장님, 찐 애청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은 누구하고 이걸 같이 나누겠다. 이거 세 번째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내립니다. 자, 1976년에 개통됐는데, 예, 잠기죠? 예, 장마철 되면 잠기잖아요. 예, 요 다리 이름이 뭐냐? 이제 차량이 이제 12월 26일부터는 못 다니고 사람 위주의 다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1번 반포대교가 위에 있죠.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다리인데 이 다리 이름이 뭐냐? 이거 모르시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1번 잠수교냐, 2번 한남대교냐. 그래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1번 적으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예. 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당첨자를 시작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잠수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노래. 박영민이 부릅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어느 동네 살면 잠수교가 보이죠? 예? 강북 어디 보이나?

나는 사랑

예. 꿈속에서 보인다는 거죠, 잠수교가. 예. 노래 참 재밌고요. 그 경적 소리가 참 옛날식이네, 이거. 예? 포니 시절의 그 경적 소리 같지 않습니까? 자, 당첨자를 저 발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어제 나눔 선물 당첨되신 분인데, 252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최일거리켄 라디오 고마워요. 저는 어제 사연 보내고 나눔 선물 당첨된 사람인데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 귀촌을 해서 고향이 이제 장흥군이신가 봐요. 부모님이 물려준 농토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농산일 하고 있습니다. 나이 70에 한 번도 안 해본 농산일 하려니 힘듭니다. 그래도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것 보면 흐뭇하네요. 라디오와 함께 힘들어도 하루가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남 광주시 장흥군에 귀촌을 하셔가지고 70대셨다는데 저보다 한 너댓 살 형님이시네. 네. 농산일 힘들죠. 네. 농산일 지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씨를 뿌리고 있으면은 곡식과 채소가 하루하루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장면 참 기이하죠. 예. 자. 2527번님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2088번님, 네, 당첨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2088번님, 허리케인 퀴즈 오랜만에 참여하네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잠수교는 못 가봤는데요. 신랑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시간 내서 한번 잠수교 건너봐야겠다 그러네요. 하하하. 저는 신랑하고 일하면서 바르게 선크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일구 오빠 화이팅. 네. 아내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시나 봐요. 네. 같이 일을 뭐 하시나 봐.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산 마두역에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잘 바르세요. 그 다음에 6063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잠수교고요. 세월을 느끼게 합니다. 76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는데 잠수교 역사와 함께 살았던 거네요. 학창시절 걷던 추억도 있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선물은 안 줘도 돼요. 보내드려도 되는데. 76년에 서울로 오셨다. 그 역사가 꽤 되시네. 네. 그 6063번님이 서울에 대한 그 추억이 잠수교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바블로 PD 그 장철웅의 그 서울 이곳은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6063번님한테요 저 바블로 PD가 오란다 세트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란다 드시면서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83번님 정답은 잠수교입니다. 저는 손만두 부탁해요. 제가 대장암 진단받고 치료 중인데요. 좋은 식단 음식 해주고 하느라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먹고 싶네요. TBS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아우, 큰 수술하셨구나. 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예. 치료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예. 옆에서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만두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셨네요.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4번님 당첨됐어요. 1번 잠수교 정답이고요. 파닭을 받고 싶어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체력 달리는 우리 딸하고 먹고 싶습니다. 당진 쪽에 계신 분이겠죠, 당연히. 네. 1234번님한테 파닭, 네.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네, 보내드립니다. 가게 가서 직접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5775번님 당첨됐어요. 1번 잠수교가 정답이고요. 인천의 모기버섯 1kg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받고 싶느냐. 이웃에 사는 고모네 가족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고모네 가족하고 모기버섯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셨네요. 인천의 착한 동네 모기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아까 담수기호 1976년도에 올라오셔서 서울 생활하셨다는 청취자님 사연 듣다가 제가 이 노래 한번 틀자고 그랬죠. 장철웅이 부릅니다. 옛날 MBC TV 드라마였죠. 서울의 달. 주제곡이었는데 서울 이곳은. 아~

0: 네. 잠수교가 1976년에 통행을 시작했는데 10월 26일부터 이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생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장철웅 서울 이곳은 요 노래를 신청곡으로 직접 제가 해서 지금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 노래가 이 보니까 노랫말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질 않아 워워. 이 노래 이 멋진 노랫말을 붙인 사람이 김순곤 씨네요. 네. 못 찾겠다 꾀꼬리 뭐 어? 그다음에 고추잠자리 예. 아주 멋진 작사가죠. 김순곤 씨가 작사를 했고 작곡은 예. 노래를 한 장철응 씨 본인이 직접 했군요. 예. 김승곤 씨 또 대표적인 조용필 노래 중에 그 바람의 노래를 이것도 김승곤 씨가 했는데 요즘 이 양반이 통 연락이 안 된답니다. 파블로 PD가 가끔 전화해서 좀 나오라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자,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지금 저기 저 화면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화재 물고기 예, 상어죠.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와 있는 북항이 얘가 인공수로에 등장한 지가 오늘로 21일째래요. 예, 누적 관광객만 110만 명이 들어왔고 근데 예, 오늘 나온 얘기가 이 북항이 주둥이에 찰과상 뭔가 이렇게 예, 마주쳐가지고 살갗 같은 게 좀 벗겨진 그런 상태가 보이나 봐요. 찰과상 주둥이가 예, 관광객이 많아서 놀라서 수로 거기 뭐 벽 같은 데다 이 주둥이를 갖다 어떻게 대는 건지 안타깝네요. 네. 자 당첨자입니다. 이번에 나눔 선물 새싹 문자로 처음 보내신 5180님께서 정답 1번이고요. 동네 언니 수빈 씨와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굴인데 10년 전에 이사 와서 아무도 몰라서 마음의 병이 생겼을 즈음 몇 년 전에 산에서 만나서 알게 돼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감사한 만남이지요. 이제 동네 언니 수빈 씨하고 고마운 인연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좀 꼭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5180님한테 구리에 사시고 하니까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양꼬치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어디 갔어?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분을 지금 파블로가 전화로 연결해놨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가워요.
1: 아이, 반갑습니다. 목소리 예. 너무 좋으세요.
0: 뭐가 좋아요?
1: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0: 아이고, 땡큐.
1: 노래도 잘 부르시고.
0: 허리케인 자주 들으시나 봐요.
1: 아, 매일 들어요.
0: 에브리데이?
1: 네, 매일 들어요.
0: 오, 제가 노래 그 다른 가수 소개하고 그럴 때 네. 예? 좀 따라 부르고 하는데 제가 네. 노래를 잘한다고 느끼세요?
1: 네, 네. 아우,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방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노래방 실력보다 조금 더 위이신 것 같아요.
0: 아니 저거 노래방 같이 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1: 아니 너 들어보면 알잖아.
0: 아니 저 밖에 저 파블로 쟤는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에요. 아우 많이 부르세요.
0: 커봐 다른 제 청취자들은 다 아주 괜찮다는데
1: 너무 좋아요.
0: 쟤
1: 아니, 너무 좋아요.
0: 쟤 PD만 저래고 있다니까 지금. 아이고. 아니 근데 문자를 보내실 거는 마음의 병이 생겼을 즈음에 수빈 언니를 만났다고 하셔가지고.

0: 목소리가 좀 약간 어두우실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시네.
1: 저요, 성격이 원래 좀 밝은 성격인데,
0: 예.
1: 처음에 여기 구리로 이사와갖고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0: 예.
1: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0: 아니, 뭐, 동네 아는 사람 없다고 힘이 들어요?
1: 아, 나이를 먹고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젊었으면 괜찮았는데, 나이를 좀 먹은 상태에서 이사 오다 보니까.
0: 나이를 드셨다고요?
1: 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How old are you, please?
1: 저 62년생이에요. 지금 61세.
0: 60 몇 년생이요?
1: 66년생.
0: 말띠?
1: 네, 말띠예요.
0: 오, 꽤 되셨네.
1: 네.
0: 저는 저 한 41살인 줄 알았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정말이에요? 목소리 정말로.
1: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다가 몇 년.
0: 10년 전이면은, 네. 10년 전이면 51살 때 구리로, 네. 어디 있다가 구리로 이사 오신 건데?
1: 평택에 살다가 구리로 왔어요.
0: 아, 평택에 계시다가?
1: 네.
0: 혼자 오셨어요?
1: 네, 평택까지. 네, 식구들, 그쵸. 남편이랑 같이 왔죠.
0: 네, 그렇겠죠. 자녀는?
1: 자녀는 지금 저기, 따로 있어요. 다. 자녀는 둘 있어요.
0: 근데 다 이제 딴 데 독립해서 나간 것 같고.
1: 네, 독립해서 나갔어요. 나이가 있어요.
0: 아니, 근데 서울 뭐 아파트 이런 데 살면은 옆집이 누구 사는지 모르고도 몇 년을 가는데 이웃을 몰라가지고 방황했다? 그거 참 그러네. 네,
1: 마음의 방황.
0: 왜요? 왜?
1: 여기는 다 문을 닫고 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애가 없잖아요. 젊으면은 애가 있어갖고 그 또래 엄마들끼리 유치원 같은 데서 만날 수가 있는데
0: 네.
1: 나이를 먹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운동이나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인댄스나 뭐 이런 운동 뭐 캘리그라피나 이제 취미 활동이나 하면은 만날 수 있는데
0: 네.
1: 거기서도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0: 그러셨어요?
1: 그러다가 수빈 언니를 산에서 만나면서. 계속 그 언니하고 같이 맛집도 다니고 남편하고 같이 부부 동반해갖고 휴양도 가고 같이 네, 같이 여행도 가고
0: 그러시구나.
1: 그랬거든요.
0: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청취자님이 그야말로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네.
1: 네, 맞아요. 네,
0: 사회가 없으면은 참 살아나가기 외롭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1: 네,
0: 그게 그만큼 청취자님 마음씨 자체가 인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1: 아예 감사합니다.
0: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 수빈 네. 언니는 몇 살이신데?
1: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아요.
0: 5살?
1: 네네.
0: 그러면 61년?
1: 네네.
0: 소띠?
1: 되게
0: 네.
1: 성격이 좋고
0: 네.
1: 통이 되게 커요. 남자 성격이에요.
0: 수빈 언니가.
1: 화끈하고 쿨하고 뒤끝없고.
0: 오, 뒤끝없다. 아, 좋죠. 네. 뒤끝없는 거 한 표.
1: 되게 좋으세요.
0: 뒤끝없는 거에 한 표다.
1: 네,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0: 그러면 청취자님 댁하고 얼마나 떨어져서 살아요?
1: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아요.
0: 같은 아파트 주민이구나, 그러니까.
1: 네,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
0: 아니, 근데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간첩 단인데?
1: 아, 동네 산이에요. 동네 뒷산이거든요.
0: 아파트 뒷산.
1: 아파트 뒷산인데, 계단 있고 해서 왕복 한 2시간 거리가 돼요.
0: 뭐요? 왕복?
1: 2시간 거리. 왕복 2시간 거리.
0: 아, 왕복으로?
1: 네, 왕복으로 2시간 거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가다가 만난 거예요.
0: 아.
1: 언니가 말을 걸어가지고.
0: 어떻게 말을 걸었어요?
1: 언니가 성격이 좋다 보니까 언니는 다니는 데마다 저랑 지금 같이 다니, 산에 같이 다니거든요.
0: 네.
1: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해요, 언니는.
0: 부녀회장이세요, 수빈 언니? 좋아요.
1: 아니 그렇진 않아요. 부녀회장은 아닌데
0: 네.
1: 다른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그날도 저한테 인사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0: 그
1: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까지 주고받게 돼갖고 같이 주말 그 언니는 주말하고 일요일만 가능하시거든요.
0: 네.
1: 나머지는 평일날은 직장생활 하니까
0: 예.
1: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꼭 산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예, 예.
0: 그 양꼬치 저 당첨됐다고 이제 수빈 언니 같이 갈 거 아니에요?
1: 네, 같이 가죠.
0: 자랑 좀 하세요.
1: 감사합니다. 자랑 많이 할게요.
0: 자, 수빈 언니가 어떤 분인지 뭐 지금 청취자님하고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혹해하신 것 같고.
1: 예? 네, 예, 맞아요.
0: 예, 허리케인 라디오에 문자도 좀 한번 수빈 언니 보고 예? 문자 좀 보내달라고 좀 해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거기 예. 구리시 수택동인데 멀어요 지금? 양꼬치 집이?
1: 수택동까지 아니요, 한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예요.
0: 아, 그럼 잘 됐네요.
1: 멀지 않습니다. 예. 예.
0: 거기 가면요. 네네. 거기 사장님이 1년 전에도 여기 스튜디오 한번 출연했었는데 노래도 네. 불러주고 팬플로 연주도 해주고 그래요.
1: 오, 예. 멋진 분이시네요.
0: 멋진 분이시더라고. 한번 가시면은 그 수빈 언니하고 두 분이 사진 좀 찍어가지고 문자로 네. 보내주셔. 제가 말로 다 소개를 다른 청취자들한테 해드릴게.
1: 예, 알겠습니다.
0: 아유, 목소리 아주 건강하고 밝아서 좋습니다. 저기 네. 청취자님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어요?
1: 저요?
0: 예.
1: 저는 이문세 노래 좋아해요.
0: 아, 가을에는 이문세죠. 가을은 이문세야. 이문세 어떤 거?
1: 이문 다 좋아해요. 광화문 연가도 좋아하고.
0: 광화문 연가 합시다.
1: 네, 광화문 거죠.
0: 거기 저 단풍 나오죠? 은행 단풍.
1: 네네.
0: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부르더라?
1: 아, 막상 또 쉽게.
0: 알았어요.
1: 안 나오네. 기억이 안 나네.
0: 아주 멋진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1: 네, 아이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수빈 언니한테도
1: 화이팅.
0: 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마워요. 화이팅.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아주 쾌활하신 청취자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쾌활하니까 저도 쾌활해지는 것 같네요. 자, 따라. 그렇지. 이문세가 부릅니다. 광화문 영광.

네, 이문세 광화문 연가. 역시 가을은 이문세 노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새싹 문자로 3227번님이 방송 듣고 나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0: 적어주셨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품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어주셨네? 안녕하세요. 자주 잘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재밌다고 들려주더라고요. 듣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최일구 씨 너무 재밌고요. 제가 재밌어요? 글쎄, 재밌는 거하고 뭔데, 제가. 하여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민소매 입으면 감기... 아, 지금 TV를 보고 계시구나. 아, 이건 입어야지 안 되겠네. 아, 예, 벗고 온지 오래됐으니까 약간 좀 서늘하긴 합니다. 예. 자, 이거 노래 나갈 때 입을게요. 예. 그리고 또한 분은 아마 농촌에 계신 분 같아요. 2088번님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랑하고 말려놓은 붉은 고추 꼭지를 따고 있는데 신랑이 최일구가 진행도 재밌게 잘하고 유머하고 위트도 있다. 너무 좋다. 팬될것 같다. 우리 신랑 스타이시랍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응원 문자, 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거 하나로 저나 밖에 빠블로나 기술 감독이나 예. 허리케인이 그나마 예. 기신 인공호흡기 조금 있으면 인공호흡기 산소 집어넣을 돈도 이제 없대는데. 그나마 그래서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렇게 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야말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1: 눌러줘요 2588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자, 오늘 3부 누구 나오는지 아시죠? 목요일입니다.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님 오시는 날입니다. 자, 허리디스크쇼 좋아하시는 올드팝이나 우리 7080 가요 지금부터 문자로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오늘 2부 끝곡은 실버돌 힘든 싱어에 출연했던 가수죠. 구한산 아니고 신한산 씨가 부릅니다. 가슴이 텅 비었다. 외롭다. 이름이, 제목이 텅.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CBS 교통정보.
1: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이 시간 고속도로에는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또 돌발 사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노래 같은데요? 가수가 옥자? 가수가 옥자예요? 꽃 피는 내일이 됩니다. 옥자? 넷플릭스의 그 봉준호 감독 영화였던 옥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나뭇잎은 하나둘씩 초록빛을 버리고 붉고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낙엽. 지난주에 이어 가을 특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주제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낙엽입니다. 오늘도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죠. 허리디스크쇼의 DJ 황강무의 이종황 선생님.

0: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그치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미쳐볼 기회도 없이 님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오직 눈물만 떨어지는 것을. 그대 잊혀진 계절에 붉게 흩뿌려진 낙엽처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인생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1: 네, 어떻게요?
0: 그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낙엽이 되어 있더라고요.
1: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의 인생입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아, 슬퍼지잖아요. 낙엽인데 마른 낙엽도 있고 젖은 낙엽도 있는데 어떤 낙엽이세요?
0: 다 섞였어 임마 그거. 저는 제가 지금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렇게 적적하고 쓸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그 나무에서 떨어진 지는 좀 오래됐고 지금은 바람에 이리저리 그냥 굴러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이 선생님 인생의 낙엽의 단계다.
0: 어우, 첼구씨 아주 똑똑하시네. 그렇습니다.
1: 근데 낙엽도 선생님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에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럼 너 지금 나 죽어서 거름 되라는 거야?
1: 아이, 선생님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가 낙엽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사랑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그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역시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낙엽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십니까?
0: 너도 이제 내 나이 되면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1: 나이값 하고 삽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0: 첫 곡은 뉴욕의 그 차가운 가을 풍경입니다.
1: 뉴욕 가보셨어요?
0: 아니, 제가 마음으로는 많이 가봤는데. 나뭇잎은.
1: 아, 뉴욕 가면 차가워요?
0: 그 가을 풍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그 센트럴 파크 가보셨어요?
0: 너 센트럴 아니야? 센트럴이냐? 어? 원고 좀 하자, 좀. 나뭇잎, 이 버벅거리잖아요. 나뭇잎은 갈색으로 떨어지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어둡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캘리포니아입니다.
1: 와.
0: 따뜻한 그 햇살이 가득한 고향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는 뭐 그런 노래입니다.
1: 저기 선생님, 네. 고향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요 일본 열도만한 면적인데 그 넓은 땅이 고향이에요? 캘리포니아 어디에요?
0: 거기 안에 뭐 어디에 그만 따지.
1: 좋습니다.
0: 준비한 곡은 그
1: 어떤 노래?
0: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1: 아, 캘리포니아 드리밍.
0: 1965년 발표된 곡입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는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1: 네.
0: 마음은 그 자꾸 그 따뜻했던 그 곳으로 자꾸 돌아가는, 네.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1: 그래요? 듣겠습니다.

0: 곡으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예. 이 그룹은 엄마 아빠들로 이루어진 혼성 그룹입니까, 그러면?
1: 왜 삼촌 고모라 그러지, 왜?
0: 어? 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1: 대충 넘어가.
0: 아, 대단한 감각입니다. 예. 자, 글쎄 출의 DJ, 예. 이종환 선생님. 예. 선생님, 자요?
1: 자, 문자 좀 읽어주시죠.
0: 아, 선생님이 진행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아, 선생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371번님께서, 가을 남자, 종황 오라버니. 감성에 젖어 목매이는 모습 역시 매력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자, 1371님께서, 가을 남자, 총황 오라버니. 야, 이름도 틀리고, 그나마 이 종황인데, 아무튼 그 총초로 아닙니다. 종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번에는 허리케인 라디오에 사사건건 다 간섭하시는 신우이 청취자 4723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가을이면 더 애틋해지는 이종황님의 목소리 사랑해요.
1: 우리 신우이 4723님 늘상 이렇게 문자 주시고 애정어린 사연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0: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씀 아주 자주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사랑한다는 게 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1: 아무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요즘에 뭐 축협 500원부터 가능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됐고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곡 들어가죠.
1: 자, 사실 우리 최일구 씨는 가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0: 광화문 연가.
1: 광화문 연가. 예. 뭐 외국 곡에서는 뭐 없습니까?
0: 저거 있죠. 고요.
1: 고요.
0: 고요. 내 똥 발라주.
1: 내 뭘 발라주?
0: 아, 있잖아요. 그런 거. 아, 물어보시니까.
1: 아.
0: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아, 가을 하면 이제 생각나는 노래 중에서도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잠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0: 어떤 노래?
1: Autumn Leaves. The Falling Leaves. 그 네킹콜의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근데 그게 말이죠. 이게 뭔 내용이에요, 가사가?
1: 그러니까 그 흩날리는 붉고 노란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 떠나간 연인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연인의 그 손길과 그 입술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0: 아니, 낙엽을 보고 그런 거를 그리워해요?
1: 낙엽 아니라 모래도 떨어지면 다 그리워져. 가을 되면은
0: 입술이 그리워진다.
1: 왜?
0: 입술이요?
1: 수리라니까 뭐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까? 뭐 입술도 술이긴 하지.
0: 아, 오늘 선생님 유머가 감각이 좋으십니다. 자, 그럼 허니디스크쇼 가을 특집 입술? 입술이 뭐예요?
1: 어텀 리브스 네킹콜입니다.

0: 여러분, 오늘 허리디스크쇼 가을특집 낙엽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도 그 변함없이 청취자분들의 그 사연과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예. 6469 청취자께서.
1: 왜 잘 안 보여?
0: 아니, 번호만. 예. 아랍의 숫자만 안 보여요. 모래도 떨어지면 크크, 아, 배 아파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 뭐, 낙엽이든 무엇이든 떨어지면은 다 쓸쓸하고 애잔하지 않습니까? 네,
0: 그러면서 축협 500원 얘기하신 거죠?
1: 최일구군도 뭐가 떨어질긴 떨어질 것 같은데.
0: 아, 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출연료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까?
1: 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당 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즉석 신청곡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 많은 사연과 이제 문자들을 주셨는데.
0: 아, 선생님. 예. 목소리가 너무 젊어지셨어요.
1: 문자들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 다 못 읽어드려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무척 응원이 되고 그럽니다. 그럼 뭐 최일구가 잘한다. 이중황이가 더 잘한다. 뭐 그럼 재밌는 사연들도 많이 주시고 오늘 가을이 되면은 이 노래가 오늘은 왠지 자꾸 생각이 난다. 낙엽을 보면 오늘은 왠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그 녀석이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옹기종기한 사연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추억 장치를 한번 해보자.
1: 그렇습니다.
0: 자, 그래서 세 번째 곡은 우리 가요를 준비하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좀 사연을 기다리면서 가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길 위에 그 융단처럼 깔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그 길 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주단을 좀 깔아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
0: 그 생각이 왜 들어요?
1: 뭔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분도 내주고.
0: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비싼 주단을 길 위에다가 그걸 왜 깔아요, 그래?
1: 너 그렇게 감성을 그렇게 파격.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 목소리 자꾸 바뀌네. 아, 참.
0: 아, 참 좋습니다. 발상 자체가 낭만적이시네요.
1: 바로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아,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1: 최일구 씨 딴 데로 사연 갔으면 이 노래 못 들을 뻔했어. 네.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준비했습니다.
0: 주단이요?
1: 주단입니다.
0: 주단을 깔고?
1: 뭐 바쁜데 아무거나 깔자.
0: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아주 독창적인 락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죠.
1: 더군다나 이 가사를 또 잘 들으시면은 아름다운 사랑 노래이기도 합니다.
0: 아, 선생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 마음의 주단을 한번 깔아본 적 있으세요?
1: 아유, 있죠, 있습니다. 예.
0: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 제가 그녀가 이제 제가 주단을 이렇게 깔아줬는데 네. 그 주단을 밟고 확 그냥 막 그냥 그 딴 놈한테 갔습니다.
0: 잘한.
1: 그래서 요즘에 그 남겨진 주단을 주서다가 네. 내가 깔고 자고 있어요 지금.
0: 주서다가가 아니고요 선생님. 주어다가.
1: 너 오늘 많이 따진다.
0: 그러니까 결국 그 주단을 이불로 쓰신다는 얘기구나.
1: 계절 인생에도 보호는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요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629번님께서 주단 까는 데만 3분 23초 걸렸어요.
1: 저희가 준비한 주단이 좀 깁니다. 한 2.3km? 뭐, 이건 내가 깔 때는 거의 뭐 한 5톤 트럭에 아주 5톤 트럭 빌리고 그랬습니다.
0: 아유, 참. 다음에 병가 21이라고 쓰신 청취자께서는 78년도에 이 노래 난리 났었죠. 베이스 연주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죠? 베이스 연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1: 계속 그 후크가 그냥 계속 돌지 않습니까? 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면서.
0: 그걸 후크라 그래요?
1: 리프.
2: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네, 청취자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처복만이 청취자께서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네요. 황당 선생님, 오늘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2: 참.
1: 사랑한대요, 선생님.
2: 아, 참. 왜 이렇게 오늘따라 유난히도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근데 수익은 자꾸 떨어지는데 사랑은 많이 주십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1: 메가더 장군은 어디 있습니까?
2: 메가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왜요?
2: 인천공원에,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 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실수록 저 이종황이는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역시 선생님이세요.
2: 카카오뱅크 010 다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5,000원만 좀 주시면은
1: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있는데.
2: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알아서만 주시면 잘 먹고 살겠습니다.
1: 또 2088번님께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패티김 선생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 생각납니다. 우리 신랑 애창곡이기도 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들려주실 거지요?
2: 아유, 마침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1: 아, 그래? 이 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2: 잠깐만 좀 LP 좀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1: 이야, 청취자하고 뭔가
2: 갔다 올게요.
1: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한 청취자께서요. 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2시 때 라디오 다른 방송 다 재미없는데 오늘부터 여기 들어야지 이렇게 해주셨네.
2: 우리 이 청취자분께는 감사의 말씀으로 원목 가구 리보트에서 드리는
1: 이쑤시개?
2: 원목 이쑤시개.
1: 에이, 선물.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2: 오래간만에 하나씩 하면 어쩌다가.
1: 오랜만에 지난번에도 맨날 이쑤시개예요. 네. 지금 독창적인 건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1번님께서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 셋째 동생 53년생입니다. 세월이 이대로 멈췄으면 합니다. 형님 진행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종황 선생님한테 하는 문자예요.
2: 아, 저한테.
1: 아, 셋째 동생 53년생이시래잖아요. 이 시간 방송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은 저보다도 6살 형님이시니까, 그죠? 7살 형님이시니까 지금 70 중반쯤 되신 형님이시네.
2: 아유,
1: 네.
2: 그 53년생이시면은 지금 네. 아주 피가 막 펄펄 끓을 나이입니다.
1: 아, 70 중반인데요?
2: 아유, 그럼요.
1: 아유. 아, 70 중반 때 피가 끓습니까?
2: 아, 와, 나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때요.
1: 아, 그래서 지금 아흔을 넘기신 거예요? 자,
2: 우리 53년생 아우님 인생을 즐기십시오.
1: 예.
2: 그 세월 금방 갑니다. 나 아주 뜨거워가지고 맨날 냉수 마찰했어요.
1: 그 정도셨나? 야,
2: 얼음 녹아서.
1: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야, 그 70 중반에 냉수 마찰하셨다고요?
2: 들어.
1: 요즘은 어떻게 목욕하시는데요?
2: 요즘은 많이 추워. 계속 추워.
1: 아, 추십니까? 그 뜨거운 물에 하십니까, 요새는?
2: 그리고 웬만하면 목욕 안 해요.
1: 왜요?
2: 물값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1: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노래.
2: 놀랬니?
1: 네. 이거 쳐가지고 물통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시네. 93살입니다, 선생님. 컨셉을 좀 추스리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까, 노래 어떤 곡이에요?
2: 아까 주셨던 신청곡에서 그 노래입니다. 가을바람이

0: 굵고 패티김 씨.
1: 네, 낙엽이 그 하나 둘씩 떨어지면은 사람은 지나간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0: 그 왜 그래요?
1: 그 사랑은 떠나갔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그 계절 있지 않습니까? 계절.
0: 계절.
1: 내 마음속에 그 계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0: 어, 그래요? 그 왜 남아있죠?
1: 왜 그러냐고? 네. 왜 남았냐고? 아직 내가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임마.
0: 선생님이 덜 들었어요? 내가 덜 든 게 아니고?
1: 너도 오늘 펄펄 끌게 해줄까?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패티김 선생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정말 우리 가요의 클래식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원목 이쑤시개 네. 예, 그분께서 문자를 주셔서 원목 이쑤시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1: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또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근데 너무 자주 하시니까.
1: 그 원목 규부개로 할까?
0: 아이, 다른 걸로 해보세요.
1: 네. 최일구 씨도 좀 아이디어를 좀 줘봐요.
0: 예. 있으면 제가 해죠. 예. 0337님께서 가을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반백년 산 나이인데도요, 한 사람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끔 꺼내봅니다. 그 사람 생각나면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노래도 듣고 싶어지고요. 그때 상황이 많이 비슷했는데 영화 천밀밀 같은 결과는 아닐 듯이요. 각자의 인생 잘 살겠습니다. 심오한 문자를 보내셨네. 해석 좀 해주세요.
1: 잠깐, 이분이 일단 반백살이라 그러면은
0: 50 넘으셨던 얘기죠.
1: 50을 좀 뭐 넘으셨거나 50이신데
0: 냉수 목욕할 나이죠.
1: 그렇죠. 네. 한 사람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끔 꺼내본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 잘못 꺼내다가 337님 묻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꺼내보시면 안 됩니다. 응? 서로 힘드니까 네. 묻히기 싫으면 적당히 꺼내요. 네. 그 50 정도면 뭐 얼음 위에서 뭐 거의 잠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습니까? 네. 야, 피가 끓는 나이다 이거죠?
1: 이 네. 사람 마음에서 덜 꺼낼 수 있게 네. 월량 대표 지금 뭐 아시안게임 어느 나라 대표야 이거?
0: 아적심이요?
1: 월량 대표 아적심 요거 준비해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월량 대표 아저씨? 위에량 따이 삐아워디신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
1: 아.
0: CEO 대표 사장님이 아니고요 나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아니 선생님이 중국어 잘 하시잖아요.
1: 저는 중국어를 못합니다.
0: 아, 그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응변할 때 한번 들려주세요.
1: 오샹 오몰라이야 쥬미야 우아이 모아 하오 쉐쉐.
0: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1: 고맙다. 신청곡 한 곡도 읽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야,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4636님 야 이번에 저희 어제 선생님
1: 예.
0: 예, 명승건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한테 저희가 출연료로 현찰을 못 드리고 현물을 예. 드렸잖아요. 대출을 드렸거든.
1: 대출.
0: 근데 이 4636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대출아.
1: 근데 나는 안 줍니까?
0: 지금 밥으로 피디한테 물어봐요.
1: 읽지 마요. 읽지 마. 읽지 마.
0: 고구마 남겨놨대요. 고구마.
1: 아, 그래요? 읽어주십시오.
0: 대추보다 고구마 뭘로 드려? 대추 드려? 고구마 드려?
1: 뭐라도 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좀 자세하게
0: 고구마를 저기 읽어주십시오. 4636님이 네 박스를 보냈대요. 한 박스를 저 이종성 선생님 드리겠대.
1: 어머나.
0: 나머지 세 박스는 여기 저 PD들 있잖아요.
1: 네? 네.
0: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저 파블로 PD가 응? 1인당 두 개씩 나눠줬대요.
1: 4636님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0: 네.
1: 심심한 사과의 말씀.
0: 자, 4636이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제작진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눈깜짝할새 10월의 둘째 주 목요일 할로입니다. 노랗게 고개 숙인 벼 이삭에도 찬 이슬이 내렸는데 추수하려면 이슬이 마를 시간을 기다렸다가 콤바인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쉬는 날 한글날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주식이형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1: 저는 1937년생인데 우리 그 세종대왕님은 알고 있는데 그 성시경도 아는데 주시경 우리 혹시 최
0: 한글학자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0: 그렇죠. 사전도 만드시고
1: 네. 그런 걸 이제 좀 설명을 최일구군이 똑똑하시니까.
0: 아, 성시경 씨의 누구 조상인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서 좀 비슷하길래.
0: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1: 4636님 네. 고구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한 달 동안은
0: 그렇죠.
1: 안 굶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하루에 반 개씩만 드셔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청곡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등려군의 위에량 따이 삐아워디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네, 신청곡 두 곡 잇따라 듣고 왔습니다. 정말로 신청곡 듣다 보니까 가을이 한가운데 와있다. 선생님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1: 들으면서 아주 참 감성에 그냥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러셨어요?
1: 예.
0: 아까 보니까 뭐 딴짓하고 계시던데요.
1: 너 계좌 얼마 있나 보고 있었어.
0: 신의 4723님께서 예.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 선생님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문자. 예,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TBS 교통방송 매달 정말 소액이지만 유튜브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하고 있다는데요.
1: 유튜브로 말이에요.
0: 제가 그런 보잘것없는 후원 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후원하고 계시다는데.
1: 아 신우이님께서
0: 네.
1: 그 이분이 지금 TBS를 후원하고 계시는 건데
0: 네.
1: 얼마를 이제 좀 후원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0: 네.
1: 마음의 여유가 되면 내 것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0: 자, 아,
1: 나눠 씁시다. 네.
0: 아, 격 떨어져요 선생님. 네.
1: 격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0: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2: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선생님.
2: 예.
1: 자, 이제 그 해설 노래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낭송곡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유망곡 하나만 소개해 주신 걸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오늘의 그 유망곡은 이 가수가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누군데요?
2: 일단 이분이 서울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한 트롯 가수 현자 씨입니다.
1: 그래요?
2: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트롯 가수를 하시고.
1: 아동이에요 그러면?
2: 아동은 아니고 아동학과입니다.
1: 아, 아동학과 졸업하셨다.
2: 공부도 좀 잘하시고.
1: 아, 공부 잘하시니까 서울대 들어갔겠죠.
2: 노래도 잘하시고. 현자의 내 심장에 당신이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오, 제목만 들어도 벌써 뜨끈뜨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곡 황당무계 이중앙 선생님 소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가수 현자의 내 심장에 당신.
2: 그 아까 유튜브 후원하신 분 연락처 좀 따로 줘봐.
1: 저는 모르죠. 저 빠블로한테 물어보시. 제 혼자 먹는 건 아니겠죠 설마?
2: 저 그럴 수도 있어.
1: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끝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오늘 허리 디스크쇼 가을 특집 낙엽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낙엽 밟다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꽤 긴 구간에서 정체되고 또 곳곳에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진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가는 길만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창녕 부근과 상주터널 부근에서 각각 일부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산 부근 갓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흐름이 좋다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3km 정도 이미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 습도는 3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이웃을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건네시나요? 한국 오니까 좋으시죠? 한국 음식 입에 맞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환영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건넨 말과 시선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유학생은 대학원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웃으며 던진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이주민들의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서 출발해 이제는 경기도의 이민사회 통합을 이끄는 자리에 계시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케이스 스터디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의 이자스민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온 이웃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20명 중에 한 명이 이주 배경 주민이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주민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와 우리 일터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23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골뱅이 케이스터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이 수정한 의견이나 질문, 문자로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저와 거의 뭐 자주 뵙는 분입니다. 아,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오신 분인데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인권자문위원을 거쳐서 지금은 이주민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기관을 이끌고 계십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오경석 센터장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라디오를 처음이시라고 네, 하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뵙는 분인데요. 자주 뵙는 분인데 라디오가 처음이라는 게는 처음 알았습니다.
1: 라디오를 늘 듣기는 하죠.
0: 아, 그러면 라디오를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멋지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센터장님, 대표님하고 센터장님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센터장님이셨다가 이제 대표님으로 이렇게 이 호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나올까요? 대표님으로 일단
1: 글쎄요, 뭐 저는 부르는 분이. 네. 좋은 게 저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신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어떤 곳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략히요?
0: 아, 뭐 길게 하셔도 됩니다.
1: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0: 어머. 어떤 걸요?
1: 최고.
0: 어 갑자기 방송에 줄, 저기 뭐 시간이, 한 시간이나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글자,

0: 질문 하나에 골차 두 개로
1: 나. 제가 오기 네. 전에 네. 저희 고생하고 계신 구성원 동료분들께도 네. 꼭 좀 이거 듣고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최고
1: 예, 듣고 네. 계신 우리 네. 일단 구성원 여러분 제가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0: 예.
1: 네. 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0: 네.
1: 저희는 뭐 그 꿈에서는 최고가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환영받는 그런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0: 네. 네. 와,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게 아주 좋은 네, 훨씬 더 정의로운 그런 경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하게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경기도는 흔히 행정의 영역에서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공간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주와 관련돼서는 작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기도는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이를테면 네.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 전국 최고입니다. 그게 다양한 분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이주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민원이라든지 네. 행정 수요 모든 네. 것이 또 경기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는 행정 역량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최고.
1: 네, 아니, 그렇죠. 그런 최고의 경기도에 네. 저희도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저희는 그런 행정을 도와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이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와, 네, 저는 이제 센터를 가봤거든요. 이제 센터에 네네.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이게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 말씀 그대로 이, 어떻게 보면 제 생활에서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면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생각을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거의 뭐 제 일이나 제 주변에 외국인이 없는 경우가 되면은 제가 옛날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 뭐 외국인이 우는 것에 대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부분이 답이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 주변에 저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20년 동안 이주민 곁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 거기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우리가 이주민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5%가 이주민인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제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3분의 1 정도의 수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훨씬 더 외국인에 대해 훨씬 더 가깝고 우리가 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가 오해인 건지 오해와 진실을 그런 시간을 만들까 하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외국인 곁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께서
1: 네, 네, 네. 말씀하신 거가 너무 이제 범주로서
0: 네.
1: 뭐 이주민
0: 네.
1: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주민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이주라는 거는
0: 네.
1: 자기의 삶의 본거지를 옮기면 모두 이주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1: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이제 국제 보고서는 소위 국내 이주민도 이주민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0: 네.
1: 국제 이주자만이 아니라
0: 그렇죠.
1: 만약에 이렇게 이주민의 개념을 조금 더 광의로 사용을 하자고 한다면
0: 네.
1: 저희는 모두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주민인 거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우리 이자스민 사회자도
0: 네.
1: 이사를 다녀보시지 않았나요?

0: 하셨겠어요. 국경을 넘는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1: 그쵸.
0: 저도 뭐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잖아요. 우리 2주의 경험에서 그렇게 뭐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과장하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수정이 된다면 훨씬 더 이주민을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경험을 이미 했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현재 한국 가정에서 저만 해도 뭐 조카가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 5, 6 애들은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또 사촌 동서도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 다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이주민이라는 존재를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거나 매우 구분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우리가 다 이주민이다 또는 잠재적인 이주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0: 그렇죠.
1: 훨씬 더 쉬워지고, 다만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이주를 했을 뿐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자, 대학에서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랑 선뜻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 종사자, 제가 이주민이랑 결혼을 했구나, 또는 주변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님께서는 대학에서 아예 스페인어와 영어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0: 그렇죠.
1: 외국어를 아직도 하십니까?
0: 외국어는 뭐안 쓰면은 까먹죠. 그런데 학점은 뭐한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닌 학교는 또그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진짜 이제 그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시는 외국인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재미난 게 외국인을 제일 많이 제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셨던 거죠.
1: 그러니까요.
0: 맨날 혼나고 발음 때문에 혼나고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보게 쓴다고 혼나고 아직도 기억에 있거든요. 우리 스페인어 선생님 안바로라는 분이셨는데
1: 안바로.
0: 늘그 스페인도 좀 보수적이고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저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었어요. 글씨를 똑바로 쓰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특별하게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선생님으로 맨 처음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고 그분들이 늘 강조하신 게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말만 배우는 게 아니야. 언어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사회에 문화와 역사를 같이 배우는 거야 하면서 늘 이제 본인들이 쓰시는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역사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전혀 저에게는 나쁘지 않았고 제 세상이 확장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 이런 새로운 발견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사회가 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그분들을 뵐때 저는 그런 저항감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그게 배우셨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학을 뭔 전공을 하면은, 아, 나 이거 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0: 그건 아니었던 것
1: 그렇죠.
0: 같고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무튼 뭐 나름 뭐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뭔가 하던 대로 이미 알려진 걸 하기보다는 뭔가 탐구하고 내가 계속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와 계신 그 문화가 다른 여러분들과 제가

0: 함께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다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호기심, 그 탐구심이 아직까지 갖고 계십니까?
0: 없으면 그만해야 되겠죠, 이 일을?
1: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주인 문제를 처음 자신상 마주한 것에는 하필이면 정말 가장 이주민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민 문제를 처음 마주하신 것은 안산 원곡동이었죠.
0: 그렇죠.
1: 이제 그 동네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뭐였나요?
0: 일단 뭐 일반적인 한국인 마을이나 동네하고는 다르죠. 안산역이라는 데서 내리면 바로 그 당시에는 국경 없는 마을, 현재는 다문화 특구라고 불려지는 곳이 딱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그 간판들, 또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들의 다양한 언어, 생김새, 의상,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에서는 이렇게 캐치할 수 없는 다양한 향신료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작은 공간에 같이 혼재하는, 공존하는 이런 곳이었고요. 아, 제가 제일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시간대,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게다 달라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 이게 다 다르다는 게 굉장히, 다 다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관심하고 간섭하지 않아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질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주류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1: 그렇죠.
0: 이를테면 뭐 아침 10시에 맥주를 마신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1: 그렇죠. 아침 10시면.
0: 야근하고 와서 그 사람 그때부터가 휴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소마마시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저녁이 늦어요. 9시 넘어서 같이들 모이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저녁 시간이 조금 일찍인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저녁을 저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할 텐데
1: 그렇죠.
0: 싶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등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 면도를 했냐 안 했냐, 뭐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다양성의 공간이 우리의 선택이나 선호를 굉장히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해주고, 다른 공간 같으면은 너왜 그래라고 했을 만한, 물론 규범을 어기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지만,
1: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이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고 자유로웠고, 거기 가면 아무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선은 넘지 않는다.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물론 그런데 선이 조금 침범이 되면
1: 거기서
0: 싸움도
1: 문제가
0: 생기죠.
1: 일어나죠.
0: 그렇지만 아무튼 나는 좋은 쪽을 많이 봤으니까 한 2000년 중반부터 해서 거의 15, 16년은 그 공간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1: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곡동을 많이 가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저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원곡동에 대한 내 의견, 내 생각, 어떤 거를 어떻게 봤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0: 그랬어요?
1: 이렇게 질서는 있는 게는 맞는데, 이렇게 무관심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내 남의, 뭐, 그냥 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

0: 뭔가가.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구속에서는 나름 그냥 내심 그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지. 오히려 훨씬 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느끼는 건데 아 이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혹시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 원곡동에 가보신 분들은 내가 원곡동에 대한 첫 인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한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 정말 원곡동이 주민 셋 중에 둘이 외국인이었던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원래 사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뭐 잔반은 갈리겠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20여 년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그때 원곡 원곡동에 닮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1: 그쵸. 원곡동은 네. 여전히 그 이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다수시고요.
0: 네.
1: 원곡동에서 그 사실 이주 배경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주민 이라든지 원곡동이라는 네. 마을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대신에 거기 주로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0: 네.
1: 아니면 원곡동의 원주민분들은 대체로 이제 노령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네.
1: 상인분들은 당연히 원곡동에 그렇죠 네.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0: 네.
1: 경제적인 그 어떤 부흥이 되기 위해서라도
0: 네.
1: 그 외국인 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가 네. 좋으십니다. 좋고 네. 또 외국인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니까 상가 활성화라든지 뭐 원곡동 발전 뭐 비슷한 이런 모임들에는.
0: 네.
1: 외국인 대표들도 많이 오시죠.
0: 네.
1: 그래서 뭐 사이가 좋으신 편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여기가 내가 말이야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여기 다 그냥 이주민 중심으로만 다 정책도 하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0: 아,
1: 네. 우리나라 특유 노인의 그런 어떤 관대함이나 아량으로 다 이렇게 또 살펴주시려고 하시지 그렇게 거부감이나 이런 걸 표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네. 현재 한국 사회는 저는 원곡동하고 반은 비슷한데 반의 반쯤은 좀 다르지 않나도 싶어요. 그러니까
0: 어떤 면이었어요?
1: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면은 대한민국 네. 전체가 네. 우리 뭐 2년 전인가 국무회의에서 작년인가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소위 인구 절벽, 뭐 노동력 부족, 또 뭐 지역 소멸이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21세기형 선진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국가적인 난제 세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이 문제의 최적의 솔루션이 뭔지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이민이 회피할 수 없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인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옛날보다는 훨씬 달라졌죠. 옛날에는 잠깐 한국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돌봐드리거나 관리하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0: 네.
1: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이민자는 꼭 필요해.
0: 네.
1: 특히 1차 산업, 그러니까 네. 농촌이나 어촌,
0: 네.
1: 또 2차 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의 작은 공장들,
0: 네.
1: 이런 데는 이제 이주민이 안 계시면 그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0: 네.
1: 그러니까 특히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어촌에서 농장을 경영하시거나 네. 선주님들은 아, 이 친구들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네. 절실해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0: 네,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는 네. 필요한 거는
0: 맞는데
1: 맞아요 한국 사회 네. 전체가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시간도 필요할까 싶지만 그내 사업체나 내 농장이나 내 배를 네.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 네. 네. 까지는 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이상 가야 되는 거죠.
0: 네.
1: 단순히 외국인을 사용만 하고 돌려보내는 걸 가지고는 그 세 가지 난제 해결은 될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됐든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역량도 있고 품위도 있고 네. 매력도 있는 외국인 분들을 많이 네. 한국 사회에 포용하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0: 네.
1: 아직은 한국 사회 전체는 저 사람들이 필요는 하지만 계속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아, 이 정도 그러네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원곡동은 이미 그런 걸 넘어 쓰셨죠. 아, 여기는 같이 사는 동네. 이렇게 네.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형태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단체,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장에서는 돕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1: 그쵸.
0: 근데 네. 이 돕고 싶은 마음이 놓치는 게 있을까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누군가를 네. 나하고 네. 관련이 없는 더더군다나
0: 네.
1: 그런 분을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숭고하고 네. 진짜 아름답고 존경받아 마땅한 마음이시죠. 그
0: 네.
1: 마음에 거의 90% 이상은 지지받고
0: 네.
1: 칭송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특히 한국인 분들 가운데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놓치는 게 가끔 너무 모든 걸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0: 네.
1: 그럴 경우에 그 조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0: 네.
1: 내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칫 좀 떨어질 수 있는 자존감의 그런 요소는 없나 이런 네.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은
0: 뭐 예를 들으면은 같이 식사를 하실
1: 네,
0: 때
1: 그쵸.
0: 맨날 내가 종사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돈을 낼 거야.
1: 그렇죠.
0: 근데 사실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면은
1: 아니
0: 한 번씩 나도 돈 내야 돼. 내가 이게 어깨가 좀 네. 사야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1: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저도
0: 네.
1: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0: 네.
1: 되게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언제나 밥값을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네. 사무국장님이 본인이 계속 낸다고 하시는데 네. 나도 낼 수 있는데 나에게 네. 기회를 안 준다.
0: 네.
1: 이런 게 나는 꼭 친절이라기보다는
0: 네.
1: 약간의
0: 네.
1: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십니다.
0: 와,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2부에서 연결해서 연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오신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어경석 대표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2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표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퀴즈를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잡는다고 답한 사람은 열몇 중이 몇 명일까요?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사실 이게 미리 여쭤봤거든요. 이 질문을 미리 여쭤봤는데 이게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1차 산업에 뭐 농어촌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이 없으시면 정말 어려워. 우리 식탁에서 우르는 이 채소와 과일이 우리가 밥을 이게 먹는 거는 전부 다 그분들의 손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주민들 중에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참는다. 고 답한 사람은 열몇 중에 몇 명일까요? 자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답변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센터에서 고셔 대표님. 이게 상담하면서 이주민 분들께 한국 사람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들었던 말을 물으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2: 상담할 땐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진 않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네,
2: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많이 됐죠. 네.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오히려 전에 대학원에서는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에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적 무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주민 분들에게는 그런 거를 침범하는 질문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조금 억제되지 않고 되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왜 왔니 한국에 뭐 이런 거부터 그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네. 거죠. 그거를 네. 답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뭐 너네 나라에 뭐가 있니? 뭐 네. 요새 이를테면 아파트부터 맥도날드 매장부터 심지어 복숭아가 있니? 뭐 이런 것도 네. 묻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오, 차갑다. 냉장고. 이렇게 좀. 이거 어째지? 지금 우지에서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있습니다.
2: 그리고 진짜. 이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학원 수준에 공부하러 온 그
1: 맞습니다.
2: 지적인 열망이 굉장히 네. 충만한 그 청년 학생에게 네. 교수님이라는 네. 네. 분께서 네. 자네 우리나라 올 때 어떻게 왔어? 이렇게 네. 뭐 어떻게 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네. 이 학생이 굉장히 좀 이걸 왜 물으시지? 하면서 네.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저 비행기 타고 왔죠. 이렇게
1: 그렇죠.
2: 말씀을 드린
1: 비행기 거예요. 타고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2: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괜찮아 정직하게 얘기해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저 진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떤 항공. 네. 그랬더니 아니 전에는 말 타고 오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담이라고 문인이 생각을 하는데
2: 그쵸.
1: 당사자한테는
2: 아닌 거죠.
1: 약간 무례한 그런.
2: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네.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1: 그렇죠.
2: 그렇지만 그게 불편한 매우 불편하잖아요.
1: 네,
2: 그
1: 그렇죠.
2: 말이 그 교수님은 그걸까지는 난 의도하지 않았어라고 네. 분명히 하시겠지만 너네 나라에도 그렇게 안전한 항공편이 있다고?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나 다름없고 21세기 네. 현대사회지만 너희들은 아직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말이라는
1: 그렇죠.
2: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사회잖아. 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1: 맞아요.
2: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럴 그렇죠. 때마다 우리가 사막기후지만 복숭아 있고요. 사막의 복숭아가 일반적인 온대기후의 복숭아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한번 오셔서. 뭐 이거 매번 설명할 수도
1: 그렇죠.
2: 없어요.
1: 예.
2: 그거 자체가 이분의 예.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무 거기에서 맥이 끊기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예. 그 설명을 해야 되는
1: 해야
2: 거죠.
1: 해야 되니까.
2: 이거는
1: 맞아요.
2: 제가 예. 볼 때 친절이나 항공 네. 문화에서는 그것이 네. 누군가에 대한 네. 악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 그렇죠.
2: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일상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네. 아무튼 긁어대기 뭐 이런 네.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1: 맞아요.
2: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얘기는 하도 네. 많이 하십니다.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어렵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뭐 했어요? 어떻게. 이게를 항상 하다못해 뭐 어디서 왔어요라는 그 말이 그냥 아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딱 그 말 속에 다른 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라고 얘기죠. 서울에서 왔는데요. 지금 아니 그거 말고 어디에서 이게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언어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톤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다른 사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내가 이런 질문을 같은 한국 사람한테 물어볼까?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한 번씩만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주민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면은 그런 경우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갈등도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20년 넘게 현장에 보신 실체 모습은 어떠신가요?
2: 저는 갈등은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역기능만 생각을 하는데 네.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늘 특히 가족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서 싸움은 갈등인 것이고요.
1: 그렇죠.
2: 잘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이 없는 것이
1: 그렇죠.
2: 무조건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만약에 그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그 충고를 수용한다면 갈등이 없는 사회가 최고의 사회가 아니라
1: 네.
2: 갈등이 굉장히 많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되고 잘 관리되는 사회가
1: 네.
2: 한 단계 더 진보한 사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은 갈등의 주체라는
1: 네.
2: 그런 자격을 받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는
1: 네.
2: 그 갈등 당사자들이
1: 네.
2: 최소한 대등한 힘과 자원,
1: 네.
2: 자격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갈등이
1: 네.
2: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괴롭힘이 되거나
1: 그렇죠.
2: 일방적인 피해가 되는 거죠.
1: 네.
2: 이거를 갈등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1: 갈 수는 없죠. 네.
2: 어떤 범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그걸 우리는 갈등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1: 네. 네.
2: 왜냐하면 저희가 갈등조정 중재위원회 외국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1: 네.
2: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진정을 하셨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린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의 95%는 갈등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차별 피해라든지 제도적인 차별이라든지 네. 이런 사안들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싸움도 상대가 돼야 싸움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1: 이제 상대도 안 되는 거를 싸움이라고 아, 갈등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네. 그거를 우려하는 분들이
1: 네.
2: 또 고마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네. 한국에 드디어 비로소 네. 이제 이주민 혹은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네. 갈등의 주체성을 확보한 게 되기 때문에
1: 아, 그러네요. 싸움할 상대할 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갈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2: 그렇죠.
1: 외국인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가 상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일어날
2: 그런데 뿐이지. 현재는 냉정하게 네. 그런 네. 상황은 거의 아니요. 없어서 그거를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그 상황까지 우리가 네. 시물 앞에서 그렇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2: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사례들도 피해라든지
1: 네.
2: 민원성이라든지 호소라든지
1: 네.
2: 뭐 탄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적절한 사례들이지 갈등 사례라고 부를 만한 것은 정말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1: 그렇죠.
2: 어떤 분 입장에서는 네. 다행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건데 네. 없습니다. 냉정하게.
1: 와, 네. 와 이것도 새로운 관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약간 자기의 생각도 이게 좀 약간 생길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서 아, 내 생각이 어떨까? 이런 상황이 이 말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릴 것 같아요. 저 또 하나는 같은 이게 좀 약간 같은 행동인데 한국 사람이 하면 그냥 넘어가고 외국인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2: 많죠. 그러니까
1: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니까 딱 하나만 집어서 하나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 이를테면 뭐 음식을 먹는 그 네. 식기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1: 그렇죠.
2: 서양인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1: 네.
2: 또 저 중동이나 그 서남아시아 분들은 손을 사용하시죠. 오른쪽
1: 그렇죠.
2: 손을.
1: 예.
2: 다 여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네.
2: 그 나름의 근거와 규칙도 있는 거고요. 위생에 대한 관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음식을 먹는 방법일 뿐인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김치를 손으로 누구 찢어줬다고 하면은 아 이건 며느리에게도 전수하지 않는 김치의 비법 손맛이야 하고 칭송을 하는데 어떤 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카레를 손으로 드시면은 어떻게 저걸 손으로 먹지?
1: 그러네요.
2: 그런 것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 자체도 예.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고 익숙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대화를 하시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성을 돈독해하는 과정이자 수단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런데 네. 지하철이 됐든 카페가 됐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를 하면은 시끄럽다, 말이 많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1: 네.
2: 그 대화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선험적으로 보기 시작하시죠.
1: 그러네요.
2: 뭐 그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익숙하지 않은 종교적인 의례, 복장, 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기피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그런 네. 어떤 그 관행들.
1: 네.
2: 이게 정말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를 확대시켜줄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정당한 근거나 익숙한처럼 그분들에게도
1: 네.
2: 똑같이 그럴 수 있는 네. 것인데 그 생각을 아직은 네. 하기가 편하지 네.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으로 이게 항상 많이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그래야 둥둥한 그나야만 이게 둥둥한 그런 저기 뭐야 주체가 될 텐데 이게 뭐 대부분은 뭐 노동력만 빌려한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 기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하는데 저렇게 한 번씩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 말이 다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입장을 바꾸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자. 라는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사실 이게 며칠 전에 K-스토리 커뮤니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경기도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 판 비율이 얼마일까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참 시청자를 뭐 골라서 했는데요. 뭐 정답은 혹시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2: 대부분 그냥 참으시죠.
1: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87.5%에 열의 아홉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공동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신 거죠?
2: 네.
1: 네. 근데 이게 왜 참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여러 이유가 있지만,
1: 네.
2: 그, 일단은 효과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거나,
1: 네.
2: 침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이나 항의에 효과가 있어야지.
1: 그렇죠.
2: 제가 사실 대응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한국인도 쉽지 않습니다.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용감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1: 네.
2: 했다고 하면 결과가 네.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그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경험적으로. 네. 그러니까 항의를 해도 상황이 네. 나아지지 않는다.
1: 네.
2: 대신에 내가 불이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위험성은 실제로 매우 높아진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사회학에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합리적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1: 불만을 얘기를 해도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다라고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2: 해결될 확률보다는
1: 네.
2: 내가 더 큰 피해를 볼 확률이 그렇죠. 조금이라도 높다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1: 일자리를 잃거나
2: 그렇죠.
1: 뭐 사실상 이렇게 일자리도 같은 데서 기숙사를 살고 있으니까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까지 그렇죠. 다 잃을 수 있는
2: 네. 한국의 비자 시스템은
1: 네.
2: 일자리의 유지나 가정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체류 자격을 주기 때문에
1: 네.
2: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1: 네.
2: 중단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1: 네.
2: 그 지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항의를 적절하게 한다는 거는 없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외국인이 또는 이주민, 뭐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정말 돌아가지도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필요한데 사실상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왜냐하면

0: 제가 사는 것이랑 뭐 그 관련이 없다가 보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1차 산업에 2차 산업 계신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기반이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데려와서 무쇼인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서도 잠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좀 약간 저축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그래서 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종차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 조례로 이주민이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이주민들이 그런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는 아닌 것이고요. 네. 굉장히 그분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고 또 선대해 주셔서 그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분의 출신 지역 다른 나라겠죠. 그 나라 지역에 가서 같이 또 협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들도 많이 계세요. 꼭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떻게 됐든 차별받는 분들이 여전히 또 다수 존재하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주배경 도민 인정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라는 걸 만들었죠. 이거의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아직 이런 것을 특정해서
0: 국회에서는 시도를 해봤지만 되지 못했던
1: 이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이주민 지자체답게 이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 법규를 만드신 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 행위를 억제하거나 차별 행위자들이 내가 이걸 하면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그런 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는 상당하지만 그 실효적인 의미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조금 더 매개적인 수단들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내가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이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상 이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단 조례는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방과 사후 예방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오늘 방송에 들으신 분들이 내일 당장 일상에서 바꿔볼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로 말씀을 너무 어렵다는 지금 생각을 하시는.
1: 글쎄요. 저희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뭐 그런 위치나 그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줄였을 때 훨씬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원래라든지 그냥이라든지 다 그래 뭐 이런 말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은 다 그래 그렇지만 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0: 그러니까
1: 이를테면 사람은 다 깨끗하다는 거는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더러운 사람이 되거나 손으로 먹는 습관을 규칙을 숟가락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0: 그렇죠.
1: 또 그냥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차별에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지만 현실인 건데 왜 싫어합니까? 왜 그 차별합니까? 하면 그냥이 제일 큰 답이죠. 그냥. 외국인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건 사실 합리적인 그렇죠. 노력이나
0: 네,
1: 뭐 몇백 년을 그렇죠. 돌을 닦아도 사라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쉬워 보이고 우리는 아, 뭐 그 네. 쉬운 말을 진지하게 와. 다큐로 하긴 하지만
0: 네.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 사실상 나중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상담 전화번호를 하나 1661-0222입니다. 혹시 주변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장님.
1: 네.
0: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0: 네. 네. 네. 예, 예. 다음에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저는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고 3일간의 연휴라 퇴근길 정체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는 도심 성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합니다. 동부가 한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수에서 성동분기점, 군자교부터 상계교 사이로 군데군데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지금은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습도는 3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아기 엄마의 집 앞에 선물이 하나 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웃들이 이런 내용의 손편지도 함께 써줬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쁜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아기가 울 때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이웃들의 배려 덕분에 위로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을 같은 곳에 살면서도 몰랐던 이웃들이 아기 울음소리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죠. 먼저 건넨 작은 배려는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따뜻함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예민해 아에 이오 우 여는 말에서 아기 울음소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간 노래 들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HBM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HBM 판매 확대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 증가와 국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35% 올라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매물도 줄면서 새 집을 구하기보다 기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전셋값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밀어올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200여 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 6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자재 규격과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을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우시죠?
2: 네.
0: 예. 오늘 또 저희가 급하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가 보겠습니다. 출동지 경기도 용인으로 가보는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에게 20년 믿고 맡긴 보험. 월 보험료 200만 원인데 심장질환 진단금은 0원? 뭐가 문제일까? 입니다. 오랜 기간 설계사를

0: 믿고 고액의 보험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1: 네.
0: 오늘 사연자님도 월 2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면서 큰 병이 생겨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보니 기대했던 진단비는 받지 못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내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는 방법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노후 준비까지 이어가는 꿀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그 암, 뇌, 심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0: 네.
1: 심장은 주요 보장 중 하나인데 진단금 0원이면 제목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1: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고향 동생이 보험 설계사인데요. 20년 전부터 제 보험은 물론 가족들 보험까지 쭉 믿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료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솔직히 부담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형님, 지금은 보험료 내는 게좀 빠듯해도 나중에 아프고 나면 자식보다 보험이 훨씬 낫다 하실 겁니다.
1: 동생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손벌리는 부모는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으로 치료비 일부는 받긴 했는데 정작 기대했던 진단비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0: 아니 여보, 이거 아프면 진단비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20년 넘게 생활비 아껴가면서 그 비싼 보험료를 왜 낸 거냐고.
2: 나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심장 아픈 사람한테.
1: 제가 사실 아내에게는 면목이 없습니다. 보험 좀 정리하자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무시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필요한 진단비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과 게다가 지인들까지 제 소개로 같은 설계사에게 가입한 터라 더 걱정되고요. 그리고 몇 년 뒤면 저도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노후 준비도 부족해서 정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과 은퇴 준비를 제대로 바로잡고 싶은데요.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아, 이게 지금 본인 보험료만 거의 200만 원 내고
0: 네.
1: 계셨고요.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은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어땠나요?
0: 네, 그 사연자님이 가입한 내용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1: 그 정도였나요?
0: 네, 뭐 많다 많다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보험을 그동안에 유지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요.
1: 네.
0: 이 청취자님이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본인의 보험이 월 193만 원, 배우자님이 145만 원, 큰아들이 46만 원 정도였고요.
1: 네.
0: 작은아들 보험까지 합치면 4인 가족이 무려 월 400만 원이 넘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상담을 이제 많이 가정들 진행을 했지만 이 정도로 보험료가 큰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요.
1: 네.
0: 특히나 이제 게다가 20년간 같은 지인 설계사에게 이제 모든 가족의 보험을 믿고 맡기다 보니 같은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만 전부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의 건수도 상당히 많고 복잡해서 저희가 이 전체적인 보장을 점검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고향 동생이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해주겠거니
0: 네.
1: 하고 믿고 맡기잖아요. 이렇게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에게 오랫동안 믿고 맡겨온 분들도 분명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뭐,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한보험사에서 이제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2: 다만, 그,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험료, 그, 타사 보험사 대비 경쟁력 있는 또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보장을 받고자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여러 회사 비교해보지 선택을 한다면,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실제 가입 내역을 살펴봤을 때 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0: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반복된 보험 가입과 해약입니다. 그 청취자님이 올해 66세이신데요. 그 가입한 한 10건 되는 보험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한 보험이 2022년도에 가입한 보험이에요.
3: 20년에 맡겼는데요?
0: 네. 그러니까 4년 된 게 가장 오래된 보험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배우자님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제 연유를 좀 여쭤봤더니 지인 설계사한테 이제 아, 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달하면 가장 오래된 보험을 먼저 해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나서 그때 보험을 해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새로 또 가입을 또 하시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해약과 가입을 반복을 해오다 보니 가장 오래된 보험이 고작 4년밖에 안 된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었을 이제 올해도 네. 불과 두 달 전에 두 건의 보험을 이미 또 새로 가입을 하신 상태이셨어요.
3: 아니 이 보험은 대체로 이제 오래 유지할수록 이득인 게 맞잖아요.
0: 네.
3: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계속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보험만 남게 된 거네요. 심지어 올해도 가입을 하셨고. 자, 그 과정에서 해지로 인한 손실도 생기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도 더 연장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요.
2: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보험료만 내다가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보험을 이제 해지라든가 해약을 하게 되면 납입한 돈은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은.
3: 네.
2: 새로 가입한 보험은 최소 1년이 지나야 또 보장도 또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질병이나 진단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보상이 어렵겠죠.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사연자님의 경우는 보장이 이제 좋은 신규 상품이 출시됐다는 말만 믿고 당연히 이제 신뢰관계가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3: 네.
2: 과거에 보험을 해약해버린다면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보험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3: 네. 아니 게다가 우리 청취자님이 올해 66세라고 하셨잖아요. 최근 4년 사이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이라면 이거 뭐 월 2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앞으로도 감당이 가능할까요?
0: 당연히 감당하기 어렵죠.
3: 네.
0: 그 아무리 이제 보험의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해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 10년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한 2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3: 네.
0: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청취자님은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금액이 너무 많은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까지 또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한 건씩 또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3: 네.
0: 그 보험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는 것보다도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을 굳게 먹으셨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 수순을 밟기로 하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
3: 네.
0: 또 안타깝지만 또 저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또 상당한 걸림돌이 생겨버렸어요.
3: 걸림돌이 시작도 전에 생겼다면 혹시 최근에 그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게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험도 또 건강할 때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진단받은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데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기존 보험에는 기대했던 진단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다시 보험을 손보려니 건강 문제에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3: 네.
2: 그래서 이번 일로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보험을 제대로 점검했다는 건 굉장히 다행인데요.
3: 지금이라도.
2: 네. 근데 만약에 심장질환이 없었다면 내 보험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료만 내고 예전처럼 보험을 가입하고 해약하고 가입하고 해약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3: 네.
2: 아쉬운 건 건강할 때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는 건데 그래서 보험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말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이 20년 동안 반복된 가입 이 보험 가입과 해약을 가장 큰 문제로 짚어주셨고요.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나요?
0: 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료에 비해서 정작 필요한 보장이 부족했다라는 점인데요.
3: 네.
0: 생각을 해보면 월에 200만 원 보험료를 낸다면 보장이 어떨까요?
3: 막 화려해야죠.
0: 아주 차고 넘칠 정도일
3: 그럼요.
0: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 네.
0: 우리 사연자님은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1,500만 원씩 준비되어 있는 게 전부셨어요.
3: 네.
0: 이 3대 진단비를 위해서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제가 한번 따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월 22만 원 정도가 이 3대 진단비를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였는데 좀 이상하죠. 한 달에 한 200만 원가량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사망보장 때문이었어요. 그 가입을 한 10건의 보험에 모두 다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 아. 각각의 보험료가 한 건 한 건 다 보험료가 좀 높았던 거고요. 정작 필요한 이런 질병에 대한 질병 보장보다는 사망보장 때문에 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었죠.
3: 네. 보험료가 이렇게까지 높아진 데에는 질병보다 사망보장이 좀 컸다. 자, 그런데 이 사망보장은 당시에 뭐 청취자님이 필요해서 많이 준비하셨던 건 아닐까요?
2: 네, 물론 20년 전에는 그 나이도 젊으셨잖아요. 40대시니까. 그쵸. 그리고 자녀들도 분명히 어렵겠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책임보다는 사망보장이 당연히 그때는 이제 중요하지만 현재 청취자님이 두 아들은 30대예요. 또 경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보장보다는 당연히 노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취자분은 질병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항을 이제 천천히 말씀드렸더니 청취자님은 이제 사망보장이 이렇게 또 많이 가입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 그냥 날 믿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내 보험이 어떤 걸 좀 보장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겠다. 네.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미 뭐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또 우리 전문가님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들의 진단을 받아서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셨나요?
0: 네, 일단은 저희가 보험 내역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정안을 만들고 또 이제 사연자님의 의견을 또 듣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과 3대 진단금, 아까 암, 뇌, 심장 요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월 29만 원 정도로 1차적인 정리를 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보장은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간병비라든지 뭐 고액질병에 대한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더 확 줄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향후에 또 치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장은 좀 남기고 순차적으로 순서를 둬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 네. 월 200만 원 가까이 내던 보험료를 그래도 월 40만 원대까지 줄였다니까 이게 참 진작에 점검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아쉬움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 정리와 함께 또 노후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은퇴가 또 머지 않으시기도 했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을 점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고정 지출을 줄이고 은퇴 이후에 쓸 자금을 만들기 위함인데 네. 청취자님은 이제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을 통해서 부부 합산 월 35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그동안 이제 높은 보험료 때문에 엄두 내지 못했던 노후 준비도 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줄어든 보험료 일부를 개인연금으로 돌려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 흐름을 이제 준비하신 방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3: 네, 부부 합산 보험료 35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뭐 240만 원 정도 줄었고 네. 또 보장 공백도 채우고 이 줄인 보험료를 연금으로 활용해서 이제 예상 연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든든하게 준비를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라도 우리 청취자님이 또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0: 네, 맞아요. 이분도 사실은 상담을 받고 점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오랫동안 믿었던 그 지인 설계사한테 한 거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좀 원망도 좀 하셨고 아, 왜 내가 이거를 진작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이제 후회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라도 좀 제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잠도 편히 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상담을 끝나고 막 반찬을 저한테 막 싸주셨거든요. 막 김치랑 뭐 멸치볶음 뭐 이런 것들 막 싸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아 참 이 직업에 대한 보람도 좀 느꼈고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게 너무 와닿아서 아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한 보험 점검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좀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3: 그렇죠. 이게 보험료 뭐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이제 주변에 많이 소개를 좀 해주셔서 그게 또 마음에 계속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상담을 다 마무리하고 주변의 지인분들도 이제 한 분씩 저희가 다 점검을 해드리기로 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3: 네. 네. 우리 문자 6973님께서 제가 일하는 중이라 통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주말도 상담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물론 가능하죠.
2: 아, 그럼요.
3: 저희 전문가님들 주말에 그럼요. 안 쉬시잖아요.
2: 아, 그럼요. 달려갑니다.
3: 네. 네. 24시간 열려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전화 주세요라고 남겨주셔서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5884님도 50대 여성인데 그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거든요. 이거는 네. 이따가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나볼게요.
0: 네.
3: 자, 20년 동안 지인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지만 막상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도 기대했던 진단비를 받지 못한 우리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반복된 가입과 해지, 과도한 사망 보장 등 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부부합산 월 350만 원 정도였던 보험료를 90만 원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 보장보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드릴게요. 비비 밤양갱.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궁금증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 질문을 두 분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또 보험

0: 이런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좋은 보험 있으면 좀 하나 소개시켜줘, 추천해줘. 자, 이 부탁 들으면 어떻게 답해주세요?
1: 일단 저도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답변하기 네. 수월할 텐데, 사실 좋은 보험이라는 거는 다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험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그분한테는 가장 좋은 보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0: 이거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1: 네.
2: 뭐 말씀을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맞는데 네. 좋은 보험 기준이라는 거는 나한테 네. 맞는 보험이 이제 기준이잖아요.
0: 네.
2: 근데 현재 상황,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내 뭐 직업이 좀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뭐 사무직이라든가 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0: 네.
2: 그죠? 그래서 뭐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장이 나한테 잘 맞는 상품이 제일 좋다. 그리고 내 현재 건강 상태, 소득 그런 거 기준에서
0: 네.
2: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한테 좋은 보험이다.
0: 근데 두 분에게 더 또 제가 막 신뢰가 가는 게, 무조건 보험 이거 가입해, 새로 가입해, 이게 아니라 점검부터 받아라 네. 이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점검이
1: 네.
0: 먼저고, 그리고 좋은 보험을 물어보기보다 나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 재무 전문가 두 분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첫 번째 민원 28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올해 초 폐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평생 돈 관리며 가족 보험까지 남편이 도맡아왔고 저는 살림만 해왔는데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다 보니 앞으로 혼자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합니다. 제 이름으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남편이 가입한 보험도 찾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물어보면 됐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챙기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도 참 크실 텐데 그동안 이 남편분이 챙겨주던 일들까지 혼자 하려니까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2814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 네, 남편을 그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뭐 익숙하지 않은 동반일까지 맡겨야 됐으니 당연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본인의 보험과 남편의 보험을 나누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814님은 본인 보험은 내 보험 찾아줌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서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0: 네.
2: 배우자님 보험은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를 신청하거나
0: 네.
2: 보험협회의 상속인 방문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내 보험 찾아줌에서 이제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네.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기에 앞서서
0: 네.
1: 먼저 좀 용어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우리가 보험 관계자라고 하는 계약자, 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일단 보험의 계약을 맺는 사람을 우리가 계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을 받는 사람. 수익자. 맞아요. 네,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0: 네.
1: 자, 여기서 그럼 문제를 드릴게요. 한 건의 보험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가입을 할 때 수익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다 다를 수 있다. 저는 O를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네, 이제 뭐 거의 베테랑이 다 되셨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보험 관리를 모두 다 도맡아 해왔다면 계약자는 남편일 가능성이 크고요.
0: 네.
1: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의 보장 대상자인 아내가 아팠을 때 받게 되는 진단비는 바로 수익자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수익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관계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아내분이 보장

0: 받는 보험이라면 이 남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내분의 보장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1: 네,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피보험자인 아내의 보장이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다만 그 사망한 남편을 계약자로 둔 채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보험이 보험료가 남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라든가 출금이 됐다면 그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실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사항도 변경 요청하셔야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남편분이 계약자인 보험은 계약자 변경과 보험료 납부 상태부터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건가요?
2: 당연히 배우자가 받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0: 네.
2: 그런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제 남편이 피보험자인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2: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아내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간혹 자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2: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 법정 상속인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2: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에서 상속순위 등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아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보험 보장의 대상자이고 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죠.
0: 그러니까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할 때부터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를 잘 정해둬야겠네요.
2: 네.
0: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뒤에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수익자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수익자 관계가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법적 상속인으로 이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사실 그 상속인이란 기명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청천처럼 사별을 겪게 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가입 당시 취지와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익자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반대로 아내분이 보장받는 보험인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남편분으로 되어 있다면요. 이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금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2: 네. 일단 어떤 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보험금이 자동적으로 아내한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익자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0: 네.
2: 남편에서 본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험 관계자를 바꾸려면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남편일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죠.
2: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를 먼저 변경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0: 네.
2: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모두 이제 보험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0: 네.
2: 순서대로 이렇게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험을 정리하실 때는요. 본인 보험은 내 보험 찾아줌에서 배우자 보험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남편분이 계약자나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변경 절차를 문의하시고 보험료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자 주신 2814님은 방송 끝나고 저희 팀장님들이 전화드려서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5884님께서 50대 여성입니다. 간병보험 가입하려고 받아본 내역인데요. 보험료 비싼 부분은 요양병원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간병보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애들 간병보험도 내용이 비슷하던데 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2: 그 요양병원 제외라는 특약이 있으면
0: 네.
2: 반드시 요양병원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0: 네.
2: 보험사마다 이거를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0: 네.
2: 근데 이제 간병보험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요양병원이 되는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0: 네.
2: 그리고 이제 180일 전 그리고 180일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표기가 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180일 이상도 보상이 되어야만

0: 1년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에 얼마의 그 간병비를 주는지 이걸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181일 이상도 지급이 되는지 요 여부를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1: 지금 이 청취자님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5884님께서 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병호 팀장님 어떻게 뭐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상해 질병 입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양병원이 별도로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네 질병 지금 뭐 간호간병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외에 들어가 있고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장은
1: 그러면 네, 보장
2: 요양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보면은 상해 질병 입원비 요양병원 네 있어요. 네. 다 가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1: 아 그러면 보장은 다 되는 걸로 가입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2: 네네네 맞아요.
1: 네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5884님의 민원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727님 문자 만나보면요. 며칠 전에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없이 지내면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전환하고 싶어요. 한마디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간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 우리 5884님 남편과 아이들 보험 관련 추가로 상담 필요하시면 샵 0951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서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 깎아준다. 건강하면 이건 저도 하고 싶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이게 그 최근 한 3, 4년 전에 나온 보험사 상품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없었어요. 뭐 이제 내가 입원이나 수술한도 보험료 할인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나온 상품인데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사고 계약 그 전환 제도가 부각된 건강보험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매년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1: 매년이요?
2: 네. 근데 그 대신에 또 기간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5727 님도 무사고 계약 전환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료 할인이 당연히 가능하고 많은 보험사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신 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좀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도가 정비된다고 하셨는데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게 맞나요?
0: 네.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에 한 번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놓치시게 되면 이렇게 할인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입자가 이런 제도라든지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었지만 활용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무사고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횟수를 여러 번 안내해드리는 걸로 좀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알림톡으로만 안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화라든지 우편 등의 이제 복수 수단으로 안내를 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좀 편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1: 더 자주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맞아요. 거네요. 네. 할인 받으세요. 돈 챙겨가세요. 네,
0: 이걸 또 스팸으로 오인해서 미처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좋은 제도였지만 네. 할인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1: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아 이거를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거구나 스팸이 아니었구나 네. 아시고 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당장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727님처럼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거예요?
2: 네,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략 1년 무사고 시 약 6.5%, 10년 무사고 시 45.9% 정도가량 보험이 할인되고요.
1: 절반이나요?
2: 네. 즉 무사고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율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내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네. 네. 단 상품마다 그리고 가입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모든 상품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입원이나 수술 없이 지내셨다면 가입한 보험이 무사고 전환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맞으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0: 합의는 신청 이후부터 적용되니까 미루지 말고 보험사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머니특별시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58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60대 머니특별시 애청자입니다. 저도 라디오 나오는 사연자님들처럼 팀장님들께 보험 점검을 받고 싶거든요. 모두 지인을 통해 가입한 거라 사실 좀 망설여지긴 해요. 잘못 가입한 걸 알게 되면 괜히 그분들을 원망하게 될까 걱정이고 그냥 유지하자니까 찜찜하네요. 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게 맞겠죠. 계속 망설여지는데 저 너무 우유부단한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지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1: 맞아요.
0: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망설여지는 게 맞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고민 털어놓는 분들 많죠.
1: 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남자분들은 뭐 흡연까지 여러 가지 각가지 관계로 이제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지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해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떠한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그리고 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이런 이제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지
0: 네.
1: 점검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해약한다라고 생각하고 질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0: 맞아요. 뭐 해약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지인 몰래 뭐 점검만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런 고민으로 이제 보험 점검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2: 네. 이제 보험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뭐 차량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하잖아요. 엔진오일도 뭐 교체하기도 하고 이런 뭐 타이어도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차를 바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장 난 것을 미리미리 고장 더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받는 거고.
0: 네.
2: 치과에 가서도 이제 검진을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더 큰 치료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점검을 한다는 의미는 큰 지출을 막기 위함이고 최소한의 그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실 수도 있고 보험은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이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무조건 알아봐야 한다. 자, 지인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내 생활과 가족을 지켜줄 보험이잖아요. 우리 5812님도 걱정만 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보장에 가입이 돼 있는지 점검을 좀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5812님이 제가 봤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이 다 나중에 진작 점검 받을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왜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이 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시간을 좀 단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관계에 가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인만 믿고 가입하신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0: 네.
2: 자녀들 입장을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은 선택권 없이 일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렇죠.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담당했던 그 분이 나의 지인인지 자녀들 지인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자녀는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0: 그렇죠.
2: 나와 관계로 인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보장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2: 자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잘못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잘 가입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 꼭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우리 4929님께서 제가 수업 중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상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24시간 네.

0: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연락 주실 겁니다. 자, 보험 점검은 어떤 질병에 얼마를 받는지, 보장은 언제까지인지, 보험료가 앞으로 오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점검을 미루면 부족한 보장이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자, 점검이 곧 해약은 아니니까요. 잘 준비된 보장은 유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818님께서 제 이름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제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까 우리 또 이 개념 알아봤잖아요.
1: 네, 맞아요.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보험자로만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변경은 어려워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 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849님께서 저희가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친한 지인을 통해 가족들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을 통해 보험 점검을 받고 싶은데 제가 혹시 보험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인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1: 근데 진짜 이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걱정돼서 점검조차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하는 것 자체로 그 지인분이 알게 되시진 않아요.
0: 다행이다. 네.
1: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점검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점검만 받으셔도 되고 네. 지인분들은 모르게 할 수 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2: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점검이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점검을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뭐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죠. 아까 치과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 안 됐을 때 나중에 큰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짧게 해볼게요. 갖가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하듯이 보험 점검 또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다.
0: 네. 어쨌든 뭐 두 분 다 점검을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1: 하셔야 합니다. 꼭.
0: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희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인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인 13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에는 여전히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연휴를 맞아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신갈 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 가 구서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2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진천부터 진천터널까지 12km 구간, 또 오창 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7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경 바누아투 루간빌 동쪽 110km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내일부터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도로는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많이 혼잡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 거의 다 밀리고 있다고 보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성산로부터 혼잡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도 성동분기점 이후로 전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끝에서 끝까지 내내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5: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의 연휴도 시작되는데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나들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는 여전히 길게 밀리는 가운데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촌동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 습도는 5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송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새벽 3시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새벽 3시에 떠오른 걱정은 아침이 되면은 80%가 별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새벽 시간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일단 내일로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레드 제플린 이미그란트 송 들으셨습니다. 1275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오늘 녹음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차에 갑자기 경고등이 뜨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그 카센터에다가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께서 TBS 가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전엔 참 재밌는 프로그램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음악만 나와서 어쩌면 더 좋기도 해요 뭐 이러면서 TBS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 TBS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꼭 좀 응원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중간에 다른 채널에 있는 라디오를 95.1로 바꾸면서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TBS에 대한 응원글 많이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라이프 하우스, 행잉 바이 어 모먼트, 이어서 그린데이, 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께서요. 저도 이어원 경험 있어요. 친구가 공부하자, 공부해라 계속 그러니까 윤신의 공부합시다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렸어요. 근데 그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보니까 들었을 땐 쉬운 노래 같았는데 직접 부르니 현기증 나더라고요. 가수분들 쉽게 부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상 불러보면 절대 쉬운 노래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수분들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제가 3일 전에 이어웜에 대해서 잠깐 여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모르게 진짜 중얼거리는 노래들이 가끔 이렇게 생겨요. 그 밑에 이어서 8428번님께서도 저는 산울림의 산할아버지가 이어웜이었네요. 이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 하셨구나. 네, 오랜만에 마이클 잭슨 블랙과 파이트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Guns N' Roses, Welcome to the Jungle. 이어서 Smokey,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이 노래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문계이전님, 이 어려운 와중에 새로 등장하신 제작진이라니. 지나간 시절의 고루한 낱말이지만 짱전님 말처럼 투쟁.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디오북 담당자들 나왔을 때 들으셨나 봅니다. 네. 안개꽃님도 오디오북의 찰떡인 보이스를 갖춘 우리 순우디님 오디오북 런칭 축하드립니다. 발매하게 되면 새벽 공감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오픈해 주세요. 빨리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응원 글들 감사합니다. 잘 될까요? 아무튼 열심히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음반은 뭐 많이 냈지만 책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도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5768번님 신청곡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354번님입니다.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에 건물 청소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날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남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제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봐요.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50대 건물 청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와, 4354번님 진짜 대단하세요. 힘들어도 내 힘으로 돈 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거죠. 그런 마음 아무나 못 갖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마음 상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4354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안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 그게 좀 무시처럼 들릴 수 있겠죠. 4354번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말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일이 남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의 시선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지 마세요.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혼자 삼키고 있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말 들어서 속상했어. 아, 나 참. 이렇게 한 번만 툭 뱉으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납니다. 저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속상한 일을 누군가한테 툭툭 내뱉어버리면 마음 정리가 금방 끝나요. 신기해요. 네. 4354님 덕분에 그 건물 돌아가는 건 아시죠? 안 계시면 그 건물 하루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4354번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타고난 불량함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그 사람들 4354번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블랙과 파이트. 아까 8428번님 신청곡인데 지금 들어드렸습니다. 4354번님 건물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맞아요. 툭툭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말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남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공감 가족들은 남의 말에 신경 안 쓰는 걸로 그냥 우리 얘기를 뚜벅뚜벅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354번님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노우 패트롤, Just Say Yes, 이어서 U2 One, 그리고 방금 들으신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이렇게 세 곡 들으셨습니다. 컬링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실 텐데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을 때 무대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계획 정파로 방송이 없습니다. 혹시 내일 들어왔다 놀라지 마시고요. 내일 방송 없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0: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equivoqué. Fue a mi manera. Regret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

0: 이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아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8도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곳은 20도가량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방면으로 성동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가 성남 쪽으로 수선아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이 고장차 지점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다소 높은 편이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내 외곽 방면 통행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방면으로 무주 앞에서 25km 정도 정체인데요. 덕수 3패에서 서종 사이, 또 동산 요금소에서 동산 1터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 부근부터 남사 사이, 또 천안 부근과 천안 호도 휴게소 부근에는 또 철제류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외곽 방면 통행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덕수 3패에서 서종 사이 17km 구간과 남춘천에서 동산 1터널 사이 모두 앞에서 2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방면으로 모두 45km 정도 정체인데요. 경부 동탄터널 부근부터 남사 사이 또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까지 25km 구간 이후로도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 또 대전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또 비봉에서 서해대교 사이 모두 앞에서 38km 구간은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암동 평화의 공원과 평화광장 일대에 마라톤 행사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